0: 아니 잠깐만 여기 이 동네 뭐야?
1: 야 닭고기집이야. 와. 와 이런 작은 시골 마을 느낌의 고기 식당 이렇게 많아요?
0: 그러니까.
2: 한우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0: 저기만 저렇게 몰려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너무 신기하다.
3: 자 이곳은 합천군 삼가면입니다. 돼지에 이어서 이제 소를 먹기 위해서. 야. 삼가하면 한우입니다.
0: 와.
1: 다 한우집이네.
3: 이 많은 한우집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1: 와.
3: 머리가 아프죠.
0: 네. 근데 여기 근데 다 맛있겠네. 일단 고기가 맛있으면 되니까.
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새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2: 오이, 사람 진짜 많다.
0: 안녕하세요.
1: 아, 고소한 냄새 나.
2: 오사르만의 냄새가.
1: 아, 오랜만에 맡아본다.
2: 이 방앗간 냄새.
1: 삼가 참기름집이 있다.
0: 이야, 저기 참기름집 하나 있네요. 이렇게.
1: 와. 와. 아, 뽑고 있네. 이야. 들기름, 산초기름, 각종 기름 일체.
0: 1942년부터 가업 3대.
2: 와, 42년부터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왜 이렇게 젊으시지?
0: 3대? 4대?
4: 3대예요.
1: 3대. 아, 3대. 아, 갑 3대라고 돼 있네.
2: 아, 우리나라 3대 있기 쉽지 않은데.
1: 와, 아니, 참기름 냄새가 저쪽 골목부터 나요.
4: 아, 그래요?
1: 네, 네.
4: 감사합니다.
2: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올해 39입니다.
2: 오, 되게 동안이시다.
1: 그 왜 드셔보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먹어봐요?
4: 네, 이거는 제가 맛을 보면서 먹어요. 참기름이라서.
5: 보여드릴까요?
1: 오, 진짜요? 네. 아, 나온다, 여기. 대박이다.
2: 갓짠 기름.
1: 여기만 들어와 봐요. 냄새 대박이야. 아, 씨, 미쳤죠?
2: 우와, 냄새.
1: 미쳤지? 잘 쳐?
2: 냄새, 와. 무슨 양조장 것 같다.

0: 우와, 우와 이거 감성 미쳤다.
1: 우와 이게 아니.
0: 맥주 아니야? 우와 맥주 같다.
2: 냄새.
1: 아 원래 이런 냄새야?
0: 아예 다른데. 오,
1: 그러니까 아니 아예 다른데?
2: 버터 향이 나.
1: 그러니까. 아니.
0: 어? 야 진짜 맛있다.
3: 뭐야 이게?
2: 진짜 고소하다.
0: 이게 들기름 맞아?
2: 이게 뭐야? 이 들기름이야? 이거 먹어보고 들기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1: 와 너무 너무 좋은데?
2: 들기름 맛이 사?
0: 와.
1: 아, 양도
0: 색깔도
1: 싹 따르고 딱 멈추면 거기까지 딱 차.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혹시 죄송한데 여기 한우집이 진짜 많잖아요. 혹시 어디가 제일?
4: 더 맛있어요. 왜냐하면 상가가 대부분 오래되고 아. 시골이다 보니 고기를 다 좋은 걸 써서. 아.
2: 그러면 사장님이 오랜만에 한우 한번 먹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다 맛있지만 오늘은.
0: 아.
2: 알았어.
0: 그럼 한우 딱 하나 고르면 어디 가세요?
5: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우리 어떻게 그래?
6: 압도적이야 압도적.
5: 이럴 수가 있나?
6: 아시죠 그러면 그냥 가.
1: 재밌다 재밌다.
0: 있을 것 같은데?
1: 그거 괜찮다.
0: 있어.
1: 형 근데 고깃집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요?
2: 원래 진짜 맛집은 거리가 아닌 살짝 떨어진 데 있는 법.
0: 아,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1: 아 근데 진짜 멀리 떨어져 있긴 하다.
0: 설마 저기?
2: 일단 주차장 사이즈 보소.
0: 와 주차장 진짜.
1: 아 이게 다 주차장이야 지금?
2: 정답.
1: 차가 이렇게 많아 지금 이 시간에?
0: 한우집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1: 좋아. 여기 촬영 안 될 것 같은데?
2: 주말엔 바글바글이야.
1: 촬영 안 나, 하지 말자고 할 것 같은데?
2: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1: 대기예요?
0: 대기예요?
1: 아, 대기가 이렇게?
0: 어. 웨이팅이에요?
1: 아, 웨이팅이 있어?
2: 안녕하세요.
0: 와, 꽉 찼어요.
1: 진짜? 와.
0: 와. 어이, 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저희 전현무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혹시 촬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2: 세 명.
0: 세 명이에요.
2: 저희 세 명 먹는 거.
7: 저 어제 때도 봤었는데.
0: 아, 진짜요?
1: 아, 보셨구나.
0: 저 혹시 촬영 좀 괜찮을까요?
7: 촬영이요? 아유, 뭐 형이 오시는데 당연히. 아.
1: 이야, 감사합니다.
7: 조금만
2: 대기할게요.
1: 네네.
0: 대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잘 되는 집 다르네.
2: 다르다 달라.
0: 여기 이름 쓰는 게 있네요. 대기 그게 있네.
1: 그러네.
2: 야,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7: 그래, 일단 앉아있자.
1: 대박이다. 웨이팅 있는 거 대박이다.
0: 심지어 합천 중심도 아니고 그래. 빠진 곳에서.
1: 아니 우리 여기 앞에까지 오기 전까지 이 집이 안 보였어.
2: 아, 근데 이 한적한 곳에.
1: 그러니까.
0: 이 한적하고 이 점심 한우인데.
2: 그리고 합천이 또 한우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까 저분들도 진주에서 오신 분들이야.
0: 아 진주는 또.
1: 궁금하다. 와.
2: 태어나서 합천 한우 처음 먹어본 것 같아.
1: 아니 한 동네 돼지고기 소고기가 다 유명한 건 진짜 신기하다.
2: 갑시다.
1: 들어가요. 와 이렇게
0: 아 분위기 좋다.
1: 사실 여기는 방송 나가면 좀 손해볼 것 같은데?
3: 왜?
1: 그러니까 장사 잘 돼도 좋긴 하지.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먹고 싶을 때 못 먹으니까. 웨이팅이 너무 많아지면 그런 거 알잖아. 있지. 나만 하는 맛집이 좋은데 모두가 하는 맛집 되는 순간 내가 못 가기 시작하면.
3: 그래서 하나 읽어줄게. 오늘 네? 대전의 쩝쩝방사 동지들의 제보에 의하면 전현무 계획은 식당과 북어 딘 식당 저 시내부터 중앙을 관통해 유성까지 털고 갔다고 제보가 맞다. 들어왔다. 왜 이렇게 전현무 계획은 대전을 자주 오는 것인가? 대전인들 너무 힘들다.
1: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8: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3: 뭐 먹으면 돼요? 즉?
1: 모듬이 있네. 아니, 가격이 엄청 싸.
3: 왜 이렇게 싸요?
8: 싸죠.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3: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8: 저희는 고기는 항상 좋습니다. 특불 한우 중에서도 나인 넘버만 취급을 하거든요.
0: 와, 나인만. 와.
1: 아, 진짜.
0: 저기 여기도 적혀있네요. 특불 등급의 최고급 한우만 사용한다. 안녕하세요. 합천군 삼가면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도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최고가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는다. 툭불 한우 중에 넘버 나인 중에 그 나인 중에서도 더 상위인 특상 한우라고 전국의 1% 안에 드는 소 최상위 소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서울에 9등급만.
1: 그래서 다른 집이 못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
2: 우리 안 산 거기랑 똑같은 거.
0: 네, 그러니까.
3: 감사합니다.
1: 불판은 언제 봐도 좋다.
2: 소고기는 이 불판이 제일 맛있어.
1: 막혀있는 불판. 숯불 싫어. 보통 정육식당은 반찬이 많이 안 나오는데.
2: 아니, 생강이 왜 나와요?
3: 생강이 체내에 있는 소기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요 초절임을 한 생강을 같이
0: 먹을 때.
2: 네. 건강하게 소기름 드시라고.
3: 네네네.

0: 사천이라고 그러지 버섯이 나와요. 뭐 자연산 버섯이 맞다고 많다고 해가지고.
1: 네, 버섯이 많이 나는 거예요, 사천.
2: 나물 천국이야.
1: 너무 산이 많아서.
0: 너무 맛있어. 상콤하니. 이게 고기다. 와.
1: 이게 고기라고?
0: 네.
2: 버섯인데?
0: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1: 맛있네. 고기 먹어야 돼.
2: 진짜로? 뭐 구워? 어?
1: 아니요.
2: 귀찮아?
3: 이런 건 되게 많네요.
1: 잘 구워요, 잘 구워요. 잘 구운데 본인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떤 스타일로 구워요?
2: 미디엄 레어.
1: 아... 웰던으로 먹어봤어요?
0: 어우, 너무
2: 안 먹어.
1: 좋은 고기는 웰던으로 먹어도 맛있어.
2: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어?
1: 원래 고기는 다 구워 먹는 게 맞아요, 원래.
2: 굳이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느냐?
1: 아, 어.
2: M.
1: 취향, 취향. 겉은 바삭하게.
4: 고추가 나서.
0: 야. 야. 색깔이.
1: 와.
0: 빛깔 봐라.
1: 네.
2: 네.
4: 요 제일 큰 덩어리가 꽃초심이고요.
1: 예.
4: 안창살, 흰쌀, 치맛살, 그다음에 꽃갈비살, 살치살. 다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1: 네.
4: 이거 이번 주에 저희 1,900만 원 주고 받았거든요. 토꿀 한우. 1,900만 원 주고 받았거든요. 토꿀 한우. 넘버 나인.
1: 한 마리?
4: 네. 지금 토꿀 한우 중에서도 넘버 나인 중에서도 특산 한우는 가격이 지금 그 정도까지 가요.
0: 와.
5: 제가 원하는 소는 그렇게 많은 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1% 안의 소이기 때문에 저는 질 좋은 소는 무조건 마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블링이 이제 꽃처럼 많이 핀 선명한 마블링. 특히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특상 한우라고 하거든요. 공판장에서도 그날의 최고의 단면도를 보고 등급이 나오는 소를 중매인하고 얘기해서 아, 이 소를 사주세요 해서 지금은 소 한 마리에 거의 1,700만 원에 딱 육박하게 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0: 야.
1: 색깔
2: 진짜 아름다워.
0: 어,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는. 그 전국에서 구해오는 그 느낌이 난다.
3: 아, 좀 멋있다, 얘네. 어. 진짜로 멋있어.
0: 이건 진짜 한반도예요, 지금.
3: 진짜 멋있다.

0: 고기 자체만으로도 맛있네요.
1: 네. 그래.
2: 부살처럼 불쾌한 거죠.
3: 너무 좋다, 지금. 최고다. 아, 갈비가 진짜 맛있다.
1: 이 정도 단면이 제일 맛있는 거야.
3: 버터네, 버터 이거.
1: 맛있다.
0: 근데 고기가 진짜 좋다. 아니, 일단 신선함이 너무 느껴져. 엄청 고기가 좋다는 게 그냥 느껴져. 난 더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고기일수록 그래도 맛있다니까.
1: 뭘 강하고 싫어하네.
0: 맛있는데, 저 믿어봐요.

0: 이게 고기잖아. 고기 맛은 이거지. 이제 고기 맛이 느껴지잖아.
1: 둘 다 매력 있어.
2: 다르다.
0: 이름이 있으니까 계속 나온단 말이야.
2: 겉이 바삭, 살짝 바삭까진 아닌데. 근데 어차피 몰캉한, 어차피 몰캉한 부위다 보니까.
0: 난 이런 스타일.
2: 딱 좋아요. 아니, 육향이 더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1: 인정.

0: 아니. 우와, 고기 시절.
1: 이 지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야, 먹어봐. 와,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0: 우와.
1: 너무 맛있어.
0: 너무 부드러워. 말이 안 돼.
1: 아, 고기, 와.
0: 얘 진짜 맛있다.
2: 적당히 고소하고 적당히 식감도 있으면서. 와. 소 한 마리 잡으면 600에서 800 나오니까, 그램이.

0: 너무 부드러운데?
1: 맛있다.
0: 아니 여기는 살이 많을 수밖에 없대. 이거는 일단 고기가 너무 좋아서.
2: 이런 좋은 고기를 이렇게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근데 가격이 저렴해서 진짜 괜찮다.
2: 3인분 10만 원이니까.
3: 아, 훌륭한 거지. 서울에서 이렇게 먹어봐.
2: 숯불 구등급 한우가 이 정도면 싼 편이긴 하지.
3: 엄청 싼 거지.
2: 조생강도 괜찮다. 너무 막 잡아먹진 않아요, 조생강이 생각보다.
3: 새콤해서 많이 세지가 않아.
0: 이 집이 반찬 잘하신다. 이게 고기잖아.
1: 맛있다.

0: 차도 두껍게 썰었네.
1: 그러니까 평소 차들보다 두껍다. 슈즈가 글로벌 팬이 제일 많잖아요.
2: 아, 제일 많다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중화권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박스라는 음악 차트에서 소리 소리부터 시작해서 최장 기간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좋아해요 이러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슈퍼주니어였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2: 근데 요즘에 나 큰일 났어. 요즘에 나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
0: 빠져서?
2: 어.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1: 그럼 또 요요를 해야겠네요.
2: 아, 고민이죠.
1: 야, 된장 잡으면 처음이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2: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0: 어.
1: 던져 먹는 거예요.
2: 그렇지, 잡으셔 보니까. 와.

0: 기본적으로 차돌이 너무 좋은데?
1: 아, 고기가?
0: 고기가 미쳤다. 나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네요.
2: 맛있게 먹는 법을 너무 잘하네.
0: 차돌을 된장찌개 샤브샤브로 해먹을 생각을, 와.
2: 아, 너무 맛있다.
0: 차돌 진짜 맛있다. 밥 싸가지고 그냥.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1: 비벼야겠다. 되게.

0: 와, 미쳤다.
1: 여기에는 니 고추장 좀 써야 될 것 같아.
2: 비벼 먹게요.
1: 이렇게.
0: 그렇지.
1: 이거지.
2: 그렇지.
3: 잠자면 미쳤는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
0: 우와!
3: 고추장 진짜 빛을 보는
1: 거야. 이거.
2: 아, 이건
1: 이제 고추장이야.
0: 와, 너무 맛있다.
1: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어?
3: 궁금하다, 목표.
0: 목표? 뭐 많죠. 슈퍼주니어를 계속 하는 것도 좋고, 뭐 돈을 많이 벌어고 싶기도 하고, 막 건물도 사고 싶고, 근데 통계적으로 모든 걸 다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되겠다.
3: 장수가 목표예요?
0: 무병장수가. 무병장수가. 나는 진짜 누구보다 오래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세상 발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자동으로 가요.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인데 그러면 내가 한 80되면 어떤 세상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한 120, 150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그래서 나는 기네스북 한번 찍어보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다는 거.
1: 아니, 그러기에는 운동을 너무 안 하잖아.
0: 의술이 너무 좋아지잖아. 형, 지금 뭐...
3: 같은 생각이에요.
0: 어.
3: 운동 왜 함?
1: 나랑 똑같아.
3: 역대 최대 장수가 122세고 현존은 117세래요.
0: 제가 130세까지 한번 살아보는 거.
3: 저도 똑같은데 저도 장수가 목표예요.
0: 야, 무조건. 너가 오래 사나 내가 오래 사나 한번.
3: 저 30...

0: 75세니까 저는 140세까지.
1: 그럼 약속하자. 우리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 병상에 가서 웃어주기.
0: 아, 좋습니다. 깔깔깔 웃기.
2: 너희 둘 장례는 내가 채워줄게.
1: 형이 더 오래 산다고?
0: 근데 죄송한데 형님, 그때도 잘 보시려고요?
1: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아. 아니, 합천이라는 곳은 나 사실 뭐 이름만 들어봤지 뭐 내가 여기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나 이번에 지도 보면서 처음 알았어, 요 위치를. 근데 생각보다 맛집도 너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너무 많고
2: 활력도 있고
1: 사람들한테 야, 거기 갔어? 그럼 그거 먹어야지.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무게로 오면 무조건 올 것 같아.
3: 야, 너무 부드러워.
1: 말이 안 돼.
3: 어, 잘 먹었다.
2: 고생했습니다.
1: 올라가면서 콕 차야지.
0: 고맙습니다.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your MC Alan of Gravity.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It is already the month of May. You can really feel that crisp, refreshing energy wherever you go, right?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은 괜히 나들이 가고 싶어지잖아요. 야구장 가서 시원하게 응원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0: Totally. Wearing the team uniform and watching the game with some fried chicken. 날리.
1: 그러고 보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 나들이 각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속 갔다 올게요.
0: 아니야. 잠깐만.
1: 왜?
0: 원진.
1: 네.
0: But that's what today's Simply K-pop is all about.
1: Uh-huh.
0: It's packed with stages hotter than the heat of baseball stadium.
1: Oh my god, 진짜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놓칠 수 없죠. 얼른 소개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go ahead and meet the teams that'll make our hearts race like hitting a home run.
1: Uh-huh.
0: Starting with Lee Jimin and her sweet vocals.
1: 네, 청순 여신들 S2의 그리고 감성 발라더 이지훈까지 뮤직 스타트!

0: 같으라니까요.
1: Well, thanks, Wonjin. Our upcoming artists will also lift our mood like a Children's Day present, so we definitely have to bring them out.
0: 네, 그럼요. 우리 글로벌 팬분들께도 또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갈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Sure. Oh.
1: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0: 맞아요. 지금 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1: Oh. Well, don't worry. Uh-huh. That will be fixed soon when these performers come on. That's all it takes. You won't even need ice Americano anymore.
0: Wow, 얼른 만나고 싶어요.
1: Alright then, shall we introduce the next stages?
0: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 Keep it up, E5, Love 1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Welcome. Welcome. Ah,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Lisenn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Lisenne입니다.
2: Hi, we are Lisenne.
0: Yeah. Woo-hoo. 네, 반갑습니다. Lisenne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concep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now.
0: Wow!
1: Let's bring her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1: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안녕, 리센네. I'm Kelly from Hong Kong, and I really like your new song.
1: Oh. Well, Kelly,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Lisenne today. Please go ahead with the first question.
4: Yes. So,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makeup look for today's stage?
1: Oh. 오늘 무대 메이크업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5: 오늘은 저는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1: Oh. Oh. So she drew a lot of moles on her face, yeah?
6: 그리고 저는 입술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Oh. She thinks her lips is the highlight. Okay. All right, good. Oh.
6: 그리고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1: Oh. Oh. Some blush on her nose. Any more?
0: 더 있으실까요?
5: 또 있어요. 원현이 오늘 머리
7: 아, 오늘 헤어를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오, 오!
1: 어떠신가요? 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4: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6: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8: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7: 죄송합니다.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아이고.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와, oh, like a very very heavy like a 갸루 style makeup. Yeah. 또 있으세요?
5: 저는 요즘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1: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Oh. 더 있으실까요?
0: 좋습니다.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l 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4: The last question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1: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어허.
6: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들고 갑니다.
7: 진짜예요, 진짜.
1: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s.
0: 오, 좋습니다.
1: Al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isenne before we go?
4: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1: Let's go.
0: 아, 좋습니다. Yeah. Lisenne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7: Thank you, Kelly. I love you.
5: Thank you. We all love you.
0: 네, 좋습니다. 켈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센의 무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저희 리센은 이번에 런어웨이

0: 데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리센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갸루 권위자라고 들었는데요.
2: 콩제 야호.
3: 제 야호.
1: 갸루 스타일에 대해 히터코도 오네가 시테모 이데스까?
0: 아, 멋지런데스.
1: 아, 하이.
0: 이슈니 오네가 시테모 이데스까?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1: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4: 오케이, 렛츠고.
0: 아,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네.
1: 어떤 거죠?
0: 제가 심플리 케이팝 하면은 야호 같이 해주시면 돼요.
1: 야호.
0: 네. 그리고 V를 이렇게 하시면 V를 이렇게 내리는데 아, 살짝 오케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1: 살짝 밑으로. 네,
4: 그 눈도.
0: 네,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우.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ee Sena's Runaway.
3: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4: 네.
3: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2: 야호.

0: Let's go Simply K-POP!
1: 네,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0: Yeah, we had so much fun too. Thanks to everyone tuning in around the globe as well as all of you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ll.
1: 네, 5월의 청량한 바람처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2: Bye.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로 있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또 한 모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아니 잠깐만 여기 이 동네 뭐야?
1: 야 닭고기집이야. 와. 와 이런 작은 시골 마을 느낌의 고기 식당 이렇게 많아요?
0: 그러니까.
2: 한우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0: 저기만 저렇게 몰려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너무 신기하다.
3: 자 이곳은 합천군 삼가면입니다. 돼지에 이어서 이제 소를 먹기 위해서. 야. 삼가하면 한우입니다.
0: 와.
1: 다 한우집이네.
3: 이 많은 한우집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1: 와.
3: 머리 아프죠.
0: 네. 근데 여기 근데 다 맛있겠네. 일단 고기가 맛있으면 되니까.
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세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1: 거의 사람 진짜 많다.
3: 안녕하세요.
0: 아, 고소한 냄새 나.
1: 오사르만의 냄새가.
0: 아, 오랜만에 맡아본다.
1: 이 방앗간 냄새.
0: 삼가참기름집 집이 있다.
3: 이야, 저기 참기름집 하나 있네요. 이렇게.
0: 와. 와. 아, 뽑고 있네. 이야. 들기름, 산초기름, 각종 기름 일체.
3: 1942년부터 가업 3대.
1: 와, 42년부터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왜 이렇게 젊으시지?
3: 3대? 4대?
4: 3대예요.
0: 3대. 아, 3대. 아, 갑 3대라고 돼 있네.
1: 아, 우리나라 3대 있기 쉽지 않은데.
0: 와, 아니. 참기름 냄새가 저쪽 골목부터 나요.
4: 아, 그래요?
0: 예. 네, 네.
4: 감사합니다.
1: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올해 39입니다.
0: 오,
1: 오 되게 동안이시다.
0: 그 왜 드셔보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먹어봐요?
4: 네, 이거는 제가 마스 보면서
0: 먹어요.
4: 참기름이라서.
5: 보여드릴까요?
0: 오, 진짜요? 네. 아, 나온다, 여기.
1: 대박이다. 다짠 기름.
0: 여기만 들어와 봐요. 냄새 대박이야. 아, 씨, 미쳤죠?
1: 우와, 냄새.
0: 미쳤지?
1: 와,
0: 아니, 무슨 맥주 냄새가 나, 살짝?
1: 냄새, 와. 무슨 양조장 것 같다.

0: 우와, 와 이거 감성 미쳤다.
1: 우와, 이게 아니.
0: 맥주 아니야? 우와, 맥주 같다.
2: 냄새.
1: 아, 원래 이런 냄새야?
0: 아, 아예 다른데? 오,
1: 그러니까 아니, 아예 다른데?
2: 버터 향이 나.
1: 그러니까. 어. 아니.
0: 어? 야, 진짜 맛있다. 뭐야 이게?
2: 진짜 고소하다.
0: 이게 들기름 맞아?
2: 이게 뭐야? 이 들기름이야? 이거 먹어보고 들기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1: 와, 너무 너무 좋은데?
2: 들기름 맛이 사?
0: 와.
1: 아, 양도 색깔도 싹 다르고 딱 멈추면 거기까지 딱 차.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혹시 죄송한데 여기 한우찜이 진짜 많잖아요. 혹시 어디가 제일
3: 더 맛있어요? 왜냐면 상가가 대부분 오래되고 아. 시골이다 보니까 고기를 다 좋은 걸 써서. 아.
2: 그러면 사장님이 오랜만에 한우 한번 먹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다 맛있지만 오늘은
0: 아.
2: 알았어.
0: 그럼 한우 딱 하나 고르면 어디 가세요?
4: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다 X야, 우리 어떻게 그래?
4: 압도적이야, 압도적. 이럴 수가 있나?
5: 아시죠, 그러면? 그냥 다.
1: 재밌다, 재밌다.
0: 것 같은데?
1: 그거 괜찮다.
0: 있어.
1: 형, 근데 고깃집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가요?
2: 원래 진짜 맛집은 거리가 아닌 살짝 떨어진 데 있는 법.
0: 아,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1: 아, 근데 진짜 멀리 떨어져 있긴 하다.

0: 설마 저기?
1: 일단 주차장 사이즈 보소.
0: 와, 주차장 진짜.
2: 아, 이게 다 주차장이야, 지금?
1: 정답.
2: 차가 이렇게 많아, 지금 이 시간에?
0: 한우집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2: 좋아. 여기 촬영 안 될 것 같은데?
1: 주말엔 바글바글이야.
2: 촬영 안 나, 하지 말자고 할 것 같은데?
1: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2: 대기예요?
0: 대기예요?
2: 아, 대기가 이렇게?
0: 어. 웨이팅이에요?
2: 아, 웨이팅이 있어?
1: 맞아요.
0: 와, 꽉 찼어요.
2: 진짜? 와.
0: 와. 어이, 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저희 전현무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혹시 촬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1: 세 명.
0: 세 명이에요.
1: 저희 세 명 먹는 거.
3: 저 어제 때도 봤었는데.
0: 아, 진짜요?
2: 아, 보셨구나.
0: 저 혹시 촬영 좀 괜찮을까요?
3: 촬영이요? 아유, 뭐 형이 오시는데 당연히. 아.
2: 이야, 감사합니다.
3: 조금만
1: 대기할게요.
2: 네네.
0: 대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 잘 되는 집 다르네.
1: 다르다 달라.
0: 여기 이름 쓰는 게 있네요. 대기 그게 있네.
4: 그러네.
1: 야,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와.
0: 그래, 일단 앉아 있자.
2: 와, 대박이다. 웨이팅 있는 거 대박이다.
0: 심지어 합천 중심도 아니고 그래. 빠진 곳에서.
2: 아니, 우리 여기 앞에까지 오기 전까지 이 집이 안 보였어.
1: 아, 근데 이 한적한 곳에.
2: 그러니까.
0: 이 한적하고 이 점심 한우인데.
1: 그리고 합천이 또 한우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까 저분들도 진주에서 오신 분들이야.
0: 아, 진주는 또.
2: 궁금하다. 와.
1: 태어나서 합천 한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2: 아니, 한 동네에 돼지고기, 소고기가 다 유명한 건 진짜 신기하다.
1: 갑시다.
2: 들어가요. 와, 이렇게.
4: 아, 분위기 좋다.
2: 사실 여기는 방송 나가면 좀 손해볼 것 같은데.
1: 왜?
2: 아, 이거 장사 잘 돼도 좋긴 하지.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먹고 싶을 때 못 먹으니까. 웨이팅이 너무 많아지면 그런 거 알잖아. 있지. 나만 하는 맛집이 좋은데 모두가 하는 맛집 되는 순간 내가 못 가기 시작하면.
1: 그래서 하나 읽어줄게. 오늘 네? 대전의 쩝쩝방사 동지들의 제보에 의하면 전현무 계획은 식당과 북어 진 식당 저 시내부터 중앙을 관통해 유성까지 털고 갔다고 제보가 맞다. 들어왔다. 왜 이렇게 전현무 계획은 대전을 자주 오는 것인가? 대전인들 너무 힘들다.
2: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5: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뭐 먹으면 돼요? 즉?
2: 모듬이 있네. 아니, 가격이 엄청 싸.
1: 왜 이렇게 싸요?
5: 싸죠.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1: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5: 저희는 고기는 항상 좋습니다. 특불 한우 중에서도 나인 넘버만 취급을 하거든요.
0: 와, 나인만. 와,
2: 아, 진짜.
0: 저기 여기도 적혀있네요. 특불 등급의 최고급 한우만 사용한다.
6: 안녕하세요. 합천군 삼가면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도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최고가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는다. 투뿔 한우 중에 넘버 나인 중에 그 나인 중에서도 더 상위인 특상 한우라고 전국의 1% 안에 드는 소 최상위 소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서울에 9등급만.
1: 그래서 다른 집이 못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
2: 우리 안 사는 거랑 똑같은 거.
0: 네, 그러니까.
3: 감사합니다.
1: 불판은 언제 봐도 좋다.
2: 소고기 이 불판이 제일 맛있어.
1: 막혀 있는 불판. 숯불 싫어. 보통 정육식당은 반찬이 많이 안 나오는데.
2: 아니, 생강이 왜 나와요?
3: 생강이 체내에 있는 소기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요 초절임을 한 생강을
0: 같이 강어 먹을 때. 네.
2: 건강하게 소기름 드시라고.
3: 네네네.

0: 추천이라고 그러지 버섯이 나와요. 뭐 자연산 버섯이 맞다고 많다고 해가지고.
1: 네, 버섯이 많이 나는 거야.
2: 나물 천국이야.
1: 너무 산이 많아서.
0: 너무 맛있어. 상콤하니. 이게 고기다. 와.
1: 이게 고기라고?
0: 네.
2: 버섯인데?
0: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1: 맛있네. 고기 먹어야 돼.
2: 진짜로? 뭐 구워?
1: 아니요.
2: 귀찮아?
3: 이런 건 되게 많네요.
1: 잘 구워요, 잘 구워요. 잘 굽는데 본인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떤 스타일로 구워요?
2: 미디엄 레어.
1: 아... 웰던으로 먹어봤어요?
0: 어우, 너무...
2: 안 먹어.
1: 좋은 고기는 웰던으로 먹어도 맛있어.
2: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어?
1: 원래 고기는 다 구워 먹는 게 맞아요, 원래.
2: 굳이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는
1: 거야? 아, 어.
2: M.
1: 취향, 취향. 겉은 바삭하게.
4: 고기다, 고기다.
0: 야. 야. 색깔.
1: 와.
2: 빛깔 봐라.
1: 네.
2: 네.
4: 요 제일 큰 덩어리가 꽃심이고요.
1: 예.
4: 안창살, 김치살, 치맛살, 그다음에 꽃갈비살, 살치살. 다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1: 네.
4: 이거 이번 주에 저희 1,90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토토골 한우. 1,90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토토골 한우. 넘버 나인.
1: 한 마리?
4: 네. 지금 토토골 한우 중에서도 넘버 나인 중에서도 특산 한우는 가격이 지금 그 정도까지 가요.
0: 와.
5: 제가 원하는 소는 그렇게 많은 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1% 안의 소기 때문에 저는 질 좋은 소는 무조건 마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블링이 이제 꽃처럼 많이 핀 선명한 마블링. 특히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특상 한우라고 하거든요. 공판장에서도 그날의 최고의 단면도를 보고 등급이 나오는 소를 중매인하고 얘기해서 아, 이 소를 사주세요 해서 지금은 소 한 마리에 거의 1,700만 원에 다 육박하게 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0: 야.
1: 색깔 진짜 아름다워.
2: 어,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는. 그 전국에서 구해오는 그 느낌이 난다.
3: 아, 좀 멋있다, 얘네. 어. 진짜로 멋있어.
2: 이건 진짜 한반도예요, 지금.
3: 진짜 멋있다.

0: 고기 자체만으로도 맛있네요.
1: 그래.
2: 나 약간 이게 국물처럼 볶아온 거 좋아.
3: 너무 좋다, 지금. 최고다. 아, 갈비도 진짜 맛있다.
1: 요 정도 단면이 제일 맛있는 거야.
3: 버터네, 버터 이거.
1: 맛있다.
0: 근데 고기가 진짜 좋다. 아니, 일단 신선함이 너무 느껴져. 엄청 고기가 좋다는 게 그냥 느껴져. 난 더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고기일수록 그래도 맛있다니까.
1: 뭘 강하고 싫어하네.
0: 맛있는데, 저 믿어봐요.

0: 이게 고기잖아. 고기 맛은 이거지. 이제 고기 맛이 느껴지잖아.
1: 둘 다 매력이 있어.
2: 다르다.
0: 이름이 있으니까 계속 나온단 말이야.
2: 겉이 바삭, 살짝 바삭까지는 아닌데. 근데 어차피 몰캉한, 어차피 몰캉한 부위다 보니까.
0: 네, 난 이런 스타일.
2: 딱 좋아요. 아니, 유쾌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고.
1: 인정.

0: 아니. 와 고기 시절.
1: 이 지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야 먹어봐. 와,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0: 우와,
1: 너무 맛있어.
0: 너무 부드러워. 말이 안 돼.
1: 아, 고기, 와.
0: 얘 진짜 맛있다.
2: 적당히 고소하고 적당히 식감도 있으면서. 와. 소 한 마리 잡으면 600에서 800 나오니까, 그래미.

0: 맛있는데.
1: 너무 부드러운데?
2: 맛있다.
1: 아니 여기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게. 이거는 일단 고기가 너무 좋아서.
3: 이런 좋은 고기를 이렇게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근데 가격이 저렴해서 진짜 괜찮다.
3: 3인분 10만 원이니까.
0: 아 훌륭한 거지. 서울에서 이렇게 먹어봐.
3: 9불 9등급 한우가 이 정도면 싼 편이긴 하지.
0: 엄청 싼 거지.
3: 초생강도 괜찮다. 너무 막 잡아먹진 않아요, 초생강이 생각보다.
0: 새콤해서 많이 세지가 않아.
1: 이 집이 반찬을 잘하신다. 이게 고기잖아.
2: 와. 맛있다.
0: 단골들이 여기 된장을 시켜서 샵으로 차도를.
3: 아 차도를 구우는 게 아니고 된장찌개에 다 끓인다고?
0: 샵으로.
3: 샤브샵으로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죠? 차돌 된장찌개.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 괜찮다.
0: 뭐가?
1: 하나 먹을래요? 된장찌개를 딱 마무리 해줘야 돼.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끓여? 아, 이거 여기다 넣는 거구나.
0: 붓는 거지.
1: 아, 붓는 거구나.
3: 진짜 샤브샤브처럼 먹어 죽겠다. 냄비가 커가지고.
1: 대박이다.
0: 차돌도 두껍게 썰었네.
3: 그러니까 평소 차돌보다 두껍다. 슈즈가 글로벌 팬이 제일 많잖아요.
1: 아, 제일 많다라고 할 순 없고 우리가 중화권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박스라는 음악 차트에서 쏘리쏘리부터 시작해서 최장기간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3: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좋아해요 이러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슈퍼주니어였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1: 근데 요즘에 나 큰일 났어. 요즘에 나 못 알아보는 사람들 생겨.
0: 빠져서?
1: 어.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3: 그럼 또 요요요를 해야겠네요.
1: 와 고민이죠.
3: 야, 된장 잡으셔본 처음이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1: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3: 어. 던져 먹는 거예요.
1: 그렇지 잡으셔 보니까. 와.

0: 된장 소스의 샤브샤브.
1: 맛있겠다.
2: 진짜 금방 익네.
1: 자두리 두꺼워.
0: 밥을 싸 먹어야지.
1: 다르다. 밥을 싸 먹어. 응?
2: 파돌이 너무 좋은데?
0: 아, 고기가?
2: 고기가 미쳤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네요.
1: 맛있게 먹는 법을 너무 잘하네.
2: 파돌을 된장찌개 샤브샤브로 해먹을 생각을. 와.
1: 아, 너무 맛있다.
2: 파돌 진짜 맛있다. 밥 싸가지고 그냥.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0: 비벼야겠다, 안 되겠다.

0: 와, 미쳤다.
1: 여기에는 니 고추장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2: 비벼 먹게요?
1: 이렇게?
0: 그렇지.
1: 이거지.
2: 그렇지.
3: 잡잡은 미쳤는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
0: 우와!
3: 고추장 계속 빛을 보는
1: 거야. 이거, 이거.
3: 아, 이건
1: 이제 더... 고추장에.
0: 와. 너무 맛있다.
1: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어?
3: 어, 궁금하다, 목표.
0: 목표? 뭐 많죠. 슈퍼주니어를 계속 하는 것도 좋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기도 하고, 막 건물도 사고 싶고, 근데 통계적으로 모든 걸 다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되겠다.
3: 장수가 목표예요?
0: 무병장수가. 무병장수가. 나는 진짜 누구보다 오래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세상 발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자동으로 가요.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인데 그러면 내가 한 80대면 어떤 세상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한 120, 150대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그래서 나는 기네스북 한번 찍어보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다는 거.
1: 아니, 그러기에는 운동을 너무 안 하잖아.
0: 의술이 너무 좋아지잖아. 형, 지금 뭐...
3: 같은 생각이에요.
0: 어.
3: 운동 왜 함?
1: 나랑 똑같아.
3: 역대 최대 장수가 122세고 현존은 117세래요.
0: 제가 130세까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3: 저도 똑같은데 저도 장수가 목표예요.
0: 와, 무조건. 너가 오래 사나 내가 오래 사나 한번
3: 보자. 저 35세니까 저는 140세까지.
0: 그럼 약속하자. 우리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 병상에 가서 웃어주기.
3: 아, 좋습니다. 깔깔깔 웃기.
1: 너희 둘 장례는 내가 채워줄게.
0: 형이 더 오래 산다고?
3: 근데 죄송한데 형님 그때도 잘 보시려고요?
0: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아. 아니 합천이라는 곳은 나 사실 뭐 이름만 들어봤지 뭐 내가 여기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나 이번에 지도 보면서 처음 알았어, 요 위치를. 근데 생각보다 맛집도 너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너무 많고
1: 활력도 있고
0: 사람들한테 야 거기 갔어? 그럼 그거 먹어야지.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무게으로 오면 무조건 올 것 같아.
4: 야, 너무 부드러워.
0: 말이 안 돼. 아우, 잘 먹었다.
1: 고생했습니다.
0: 올라가면서 펑 차야지.
3: 좋았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파도를 만지는 남자. 보려는 몸짓, 보는 몸짓. 그런 게 아직 내 몸에 남아 있어요. 나는 응시라는 걸 몰라요. 또 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나요? 나는 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문이 떠오르고 있어요. 내가 보이나요? 창문은 멀리 있어요. 창문은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창문은 내 방에 있으면서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나도 멀리 있나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멀리 있나요?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그 또한 지나고 나서야 느껴요. 보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나는 보인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잘 보인다는 게 뭔지 몰라요. 저것 좀 봐. 소리가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보는 시늉을 해요. 나는 보았던 적이 있으니까요. 내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봐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파도가 떠오르네요. 파도가 떠올라요. 나는 바다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나는 바다를 보려 바다를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바다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바다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파도예요. 파도는 부서지고 끓고 부풀어 오르고 밀려오고 밀려가고 솟구치고 가라앉고 물방울을 튕기고 파도는 하얀색이에요. 나는 하얀색을 알아요. 빨주, 노초, 파남부에는 하얀색이 없어요. 하얀색은 솜털, 공책, 토끼.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내 왼쪽 눈동자가 아직 확대경 너머의 글자를 볼 수 있을 때였어요. 대학교 입시에 떨어지고 종일 혼자 집에서 지냈어요. 집 밖을 나서는 게 가장 두렵던 시기였지만 불쑥 멀리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어요. 그런 날이면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가 3호선을 타고 종착역까지 갔다 되돌아왔어요.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대학생이던 형이 내게 하얀색 토끼를 선물했어요.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 상추를 줬어요. 나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를 들었어요. 색종이를 만지작거릴 때 나는 소리하고 비슷했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만지지 못했어요. 하얀색은 살아있었어요. 나는 살아있는 걸 만지는 게 겁났어요. 나는 다른 하얀색은 만졌어요.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잠들길 기다리는데 하얀색이 깡충깡충 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또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수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수요일의 연두색은 월요일의 연두색보다 연두색이었어요. 화요일의 연두색보다도 연두색이었어요. 나는 토요일에 하얀색을 산책시켜주려고 했어요. 목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가 잠깐 들려오다 말았어요. 먹다만 연두색이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연두색은 시들어 갈색이 돼갔어요. 밤이 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내가 잠들도록 하얀색이 뛰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금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금요일에 연두색이 갈색이 돼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갈색 옆에 연두색을 놓아두려는 내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얀색이 죽었구나. 나는 그제 하얀색을 만졌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양재천 뚝 옆에 구덩이를 파고 하얀색을 묻어줬어요. 꽃삽이 들린 내 손에 갈색 흙이 묻어 있었어요. 빨주 노초 파남부에는 왜 하얀색이 없을까요? 그 집에는 하얀색이 있어요. 그 집 하얀색은 새장 속에 있고 다리가 하나예요. 나는 하얀색을 잊어가고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죽어요.

개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집단보다는 위안부였던 노파가 제게 어느 날 들어왔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설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역사 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위안부 출신이었던 그런데 살아 돌아온,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서 그 노인이 된, 노파가 된그한 분에 대해서 네,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역사 의식이 있어서 한 명을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는 이제 활동가 분들이 계시는 그런 주거 공간이 있었는데,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 제가 한 명을 파내고 얼마 이제 기간이 지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위안부에 대한 소설을 써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할머니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다고. 활동가 분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제 증언하시는데, 그리고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 그리고 이제 연구에, 그 위안부에 대한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해오시고 있는 분들로부터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저희보다 더 일찍 관심을 가졌고, 또 그분들의 증언을 어쨌든 기록을 해두셔서 제가 소설을 쓸수 있었으니까, 그분들께 도리어 제가 감사하다.

0: 그 피해 사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또 다른 또 피해를 그분들께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어렵게 회복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뭐 인권에 다시 또 상처를 주는 트라우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설을 쓸 경우에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경험했던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동원되어서 위안소에서 경험했던 그 끔찍한 그 사실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 이제 거짓이라고 독자분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했던 경험들이고 또 그 고통,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증언들을 적극적으로 소설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 네. 혹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좀 어려웠는데요. 다 가깝게 느껴져요. 남성도 어떤 경우에는 남성이 화자일 때 더 여성이 화자일 때보다 몰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도를 만지는 남자의 그 화자도 남성이죠. 남성인데 그런데 또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다 조금씩 다 저를 닮아 있는데 근데 더 많이 닮아 있는 어떤 한 인물을 뽑으라면 그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딱 저다. 이 인물은 또 그런 인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소설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그냥 독자의 입장으로 제가 돌아가서 제가 읽고 싶은 소설 그래서 읽게 되는 소설 그리고 또 좋아서 반복해서 읽게 되는 소설 저의 무지를 일깨워주거든요. 근데 그 무지라 함은 남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저지르는 폭력. 그러면서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이 제가 더 돼야 되겠다. 아, 내가 무지했구나.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제가 좀 더 세계의 평화 아니면 가정의 평화 또 친구들과 지낼 때 또 좀 더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네. 쓰고 싶은 이야기가 올 때 쓰는데 흥미로운 이야기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흥미를 느껴서 제가 쓰고 싶어서 쓴 이야기를 어떤 독자분이 읽고 공감해주고 그런 일은 사실 굉장히 귀한 고마운 일인데 언어가 다른 더 보편적인 어떤 공감을 어쨌든 그 소설이 불러일으킨다는 거니까 작가로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소설들, 한국 소설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작가 분들, 해외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즐겨 읽어 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네, 이미 많은 사랑을, 많은 작가분들이 받고 계시고 또 읽히고 있고, 네, 그래서.
1: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beauty of consumers by developing premium ingredients. BioBeaute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cosmetic items. By implementing smart solutions for the entire process,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z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We introduce BioBeautech, which has constant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people's skin health. BioBeautech is located in Seongnam,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cosmetic industry by develop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skin barrier. It has mainly developed advanced skills for the stable delivery of active components to the skin.
1: 저희 바이오뷰텍은 화장품 원료 소재 완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니오존 봉입 소재 등 고도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실제 효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cosmetic items based on the materials it has developed. By promoting the certified materials to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products have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overseas consumers.
1: 바이오뷰텍은 다양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바이오 관련 소재, 효능이 우수한 약물 전달제 등 300여 종 이상의 화장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원료 소재들을 적용한 비타큐민 파워 브라이트닝 앰플 에센스와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실크 마스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더마앤더마 제품 등의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기술이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2: 바이오뷰텍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3: 바이오뷰텍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BioButec has also, it has developed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1: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존, 리오존의 에토존, 큐보존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유래 PDRN 성분이나 엑소존 등의 바이오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 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2: 저희 바이오뷰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0: BioButec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0: thousands of years, one breath has endured. More than a martial art, it is the Korean way of life. Taekwondo, connecting the world. Smarter than ever, Taekwondo leaps toward a new future, connecting the world through a single movement. The spirit of Korea meets the boundless energy of K-pop. No longer just a sport, Taekwondo is at the heart of K-culture, bringing Korea's spirit to the world. A beautiful culture, connecting heart to heart. We now strive to safeguard Taekwondo's community training culture as a treasured heritage for all humanity. The pride of Korea, Taekwondo.
1: BFF.
2: 하나 궁금한 거 있어. 네. 이거 몇 벌 있어?
3: 아마 10개?
4: 에, 진짜 슈퍼맨인 것처럼. 이거 슈퍼맨 베스트.
2: 저도 뭔가 이제 셰프님처럼 이런 슈트를 언젠가 입고 싶네요.
1: 두 분은 치킨 좋아하세요?
2: 치킨 좋아하는데.
4: 치킨 그럼요.
2: 저는 닭다리 싫어합니다. 올리 폭폭살 치킨만 먹어요. 날개 다리 노.
4: 노? 이상한 취향인 것 같아요. 에?
3: 저는 반대로 날개랑 그리고 다리 너무 좋아요.
4: 1억.
2: 알겠다.

0: 그러면 오늘 둘 다 있어요.
1: 그니까요.
0: 둘 있어요. 저는 또 중식.
1: 와우.
0: 둘 다 있어요?
1: 네. 오.
0: 오.
1: Look at this.
0: 오. 아 여기 버거 아니고 여기 치킨 들어가 있어요.
1: 오. 맞죠? 치킨. 네. 새우. 셰프 그쵸? 새우죠. 진짜 제 새우를 진짜 좋아해서 딱 알아봤습니다.
0: 돈 많은 있어요? 와 이거 맛있겠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이 밥 빵 대신 밥 이거 SNS에서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0: 전주 비빔밥.
2: 네. 네
0: 맞아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1: 맞아요.
0: 비빔밥이죠.
1: 이 전주 비빔부터 먹을게요.
0: 맞아요.
1: 계란이 반숙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합쳐져 있어서 그렇지 비빔밥 같다. 예. 비빔밥 먹는 것 같다. 햄버거 먹는 느낌 하나도 안 나요. 비빔밥 주먹밥 버전.
0: 한국인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1: 많이 드셨네. 입이 왜 이렇게 크세요?
0: 이거는 일석삼조.
1: 삼조 왜 삼조요? 네.
0: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한국 요리 문화 전파하는 거. 다 여기 압축된 거예요, 맞죠? 자, 이제
1: 이거 통마늘.
0: 갈릭 제 생각은 JMD.
1: 통마탱? 어떻게 아셨어요?
0: 헤이 재영,
1: 네.
0: 저는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인이죠. 이거 왜? 왜?
1: 아니 매울 것 같아서. 근데 여기도 있어요.
0: 제가 나머지 다 먹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아마 조금 입이 냄새 날 것 같아서 그 죄송합니다.
1: 괜찮아요. 귀염이에요.
0: 진짜 좋아요.

0: 맛있다.
1: 그 로스트한 구운맛도 있어서 너무 잘 어우러져요.
0: 씹다마다 되게 부드럽게 으깨져요. 생각보다 마늘이 안 튄다.
1: 버거 같은 마요 드레싱인 것 같아요.
0: 달짝지근합니다. 하나도 안 매워요. 마지막!
1: 마지막! 재현의 버거 페이보릿! 네. 우리 둘 다 잔나비인데 우리 BFF인데
0: 이거 지금 소스 먹었는데 완전 맵다. 이거 왜 맵지? 아 이거 청양이구나.
1: 오! 냄새부터 매워요. 팅! 오! 맵다.
0: 많이 매운데? 와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1: 코크, 코크. 근데 아까.
0: 하나도 안 매워요.
1: 그냥 호세 버렸어요.
0: 아니에요. 사실 맛있게 맵습니다. 소스가. 맵긴 해요. 청양마요 소스 자체가 맛있어서. 괜찮은데요? 하나만 추천하면 전 전주비빔 추천하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마요 시림프 버거. 이거는 사실 뭔가 꼭 한국 아니어도 베이컨 들어간 버거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동의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치킨, 치킨, 치킨. 오.
0: 어, 너무 근데 잠깐만. 진짜 본격적인. 에?
1: 이거 튀긴 거, 구운 거. 자, 그러면 우리 재영 위해 다리 딸.
0: 다리? 다리?
1: 잔난. 네, 잔난하죠.
0: 맛은 못생겼겠지.
2: 닭가슴살.
0: 이게 너무 좋아요. 이 퍽퍽한 결이 좋아요. 이 퍽퍽살 매니아 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이 결이 좋으신 거 맞죠?
3: 이상해요.
1: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좋아하는
0: BFF.
1: 부분, 좋아하는 부분 맞아요. 우리 싸우지 않을 거예요.
0: 먹어보겠습니다.
1: 네.
0: 먹었지만.
1: 껍질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0: 식단하는 것 같다. 맛있다.
1: 은근히 조금 훈제된 맛이.
0: 맞아요. 숯불 그런 불향 그런 향 좀 나요.
1: 비법 쓸 수도 있어서. 좋아요, 좋아요.
0: 밥이랑 먹어볼게요. 좋아요. 누룽지 치킨이니까.
1: 지금 다 네. 그런 즙이 내려가서
0: 맞아요.
1: 다 안에 뱄어요.
0: 맞아요.
1: 너무 좋아요.
0: 밥 너무 맛있다.
1: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요. 특히 식감. 즙이 많은 부위라서 바삭바삭하면서 쫀득쫀득. 둘 다 이렇게.
0: 정말 한국인이어서 기뻐요.
1: 이제 그만.
0: 아, 그만해요?
1: 우리 많이 먹어야 돼서 네. 이건 네. 너무 많이.
0: 진짜 감동이에요. 이건 진짜 감동입니다.
1: 이제 이거.
0: 좋아요, 좋아요. 이거.
1: 네. 역시 이거 마늘. 마늘 네, 네, 향이 네. 넘쳐요, 여기. 맛있다. 이거 제일 좋아하는 콤보예요. 맛있다.
0: 하나도 안 맵고.
1: 저는 이거.
0: 저는 이거. 이것도 맛있어요.
1: 이거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0: 뭐는?
1: 이거 진짜 한국적인 익스피리언스, 한국적인 경험이에요. 응.
0: 뭔가 한국 치킨은 다양하다 보니까 맛이 한 가지 치킨만 먹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제가 알기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유명했는데 거기에 간장 반, 거기에 뭐 파닭 반, 치즈 치킨이 나와요. 치즈 가루 뿌려진. 그리고 옥수수 가루가 뿌려진 게 나와요. 그 점점 계속 나와요, 치킨은. 그래서 요즘은 양념 반, 뭐 치즈 반 이렇게 반반으로 고를 수 있더라고요.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할프 그냥 그대로. 여기 양념 때문에 살짝 튀김옷
0: 네.
1: 눅눅해지는
0: 아, 거죠. 눅눅해지죠.
1: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일반 거
0: 일반?
1: 그리고 허니갈리.
0: 아 이렇게 이런. 반반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이런 거 이런 먹는 방법 진짜 네. 한국식이에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식당에서.
0: 그래요?
1: 바로 소금으로 찍어 먹는 거 네. 그거 우리 없어요. 소금 이미 들어가 있는 거 확실히. 아~ 이것도 여기 처음 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아마 이거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0: 이건 대박이에요.
1: 집에 가지고 가세요. 싸서 이렇게 착.
3: 태양식 만들어 준다고
1: 지금 대결하다. 오늘 오늘도 재현식 있을까요?
0: 아니 혹시 몰라서 생각을 해왔는데.
1: 오. 저도 바비씨 그 준비 네, 준비했는데.
0: 이렇게 되면 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오 노.
0: 저의 도전 승낙하시겠습니까?
1: 저 무서워요. 숨어 있는 재능이 있어서.
0: 맞아요.
1: 아 맛있는 거.
0: 나름 합니다 요리.
1: 할까?
0: 오 파브리식 재료인가요? 생각보다 뭐가 많은데요?
1: 케이 스타일 케이 맛 나는 버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근데 진짜 케이 스타일인 게 벌써 김치가 있어요.
1: 이런 거 들어가면 바로 케이 스타일. 그리고 이거 그쵸? 뿐만 아니라
0: 불고기 맛?
1: 불고기 소스? 맛 소스.
0: 오, 근데 치즈가 치즈, 두 개네요.
1: 치즈 두 가지.
0: 체다 모짜? 네. 치즈 버거 애교 아세요?
1: 어떤 거?
0: 이거 애교 아세요?
1: 애교?
0: 애교. 황정은 선배님께서 하셨던 아실 거예요, 보시면. 햄버거.
1: 에?
0: 띠드 버거.
1: 진짜 그런 거 있어요. 띠드 버거? 김치 띠드 버거 할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딱 그거.
1: 렛츠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오일. 슈 조금만.
0: 오 노릇노릇.
1: 마이 아드 리액션. 네. 잘 생겼어요. 이제
0: 치즈.
1: 치즈. 자 이렇게. 오 예 예 예 예. 아 이렇게 하나 주세요.
0: 네.
1: 치즈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김치 치즈.
0: 아 치즈를.
1: 예. 다 섞어서
0: 김치가 있어서 진짜 한국식 같아요.
4: 저도 진짜 한국식 같아요.
1: 우와 오 예스.
0: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1: 베이컨. 왜냐면 돼지고기랑 김치 네. 너무 잘 어울려서 위에
0: 불고기?
1: 불고기.
0: 아 이걸 여기다가
1: 하나 둘 셋 짠. 김치
0: 치즈
1: 치즈 버거.
0: 맞아요.
1: 맛있죠?
0: 이게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먹어보고.
1: 감사합니다.
0: 괜찮네요.
1: 너무 좋아요.
0: 일단 치즈랑 볶음김치는 둘 다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섞이니까 더 맛있거든요. 근데 불고기 소스랑 그 고기 단맛이 이 김치치즈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베이컨이 킥이다. 짭짤하고 간이 센데 치즈가 있어서 맛있어요. 영광입니다, 셰프님. 제가 졌어요. 이건 졌어. 근데 이건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아. 진짜 맛있다. 태연식?
1: 네.
0: 좋아요. 자, 치킨은 그냥 서브입니다. 저의 메인은 바로 이거. 채연식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재료는 일단 크림치즈,
1: 크림치즈.
0: 레몬즙, 다진 마늘, 꿀이고 마지막 제가 사랑하는 후추.
1: 아 맞다.
0: 일단 크림치즈를 다 넣어주고요. 레몬즙, 마늘. 일단 섞어줍니다. 재료의 각 비율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딱 필요한 건 후추입니다. 오늘도 제 취향껏 쓸 건데 일단 제가 먼저 한번 간을 봐도 될까요? 너무 맛있다.
1: 어?
0: 내 스타일.
1: 에? 어, 노. 오호, 맛있다.
0: 연기하지 마세요. 맛있다고요.
1: 근데 후추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0: 괜찮아요, 셰프님. 프라이드 치킨에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1: 이렇게?
0: 네.
1: 이 정도 괜찮을 거예요?
0: 괜찮을 거예요.
1: 자.
0: 파는 것 같아.
1: 어? 개인적으로?
0: 네.
1: 신맛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진짜요? 레몬즙이요? 얼만큼 넣어야 돼요? 채연식 아니야?
1: 제 생각에는 한 스푼? 한 번. 끝.
0: 네. 오, 냄새부터 더 새콤하다. 정 맛있다.
5: 역시.
0: 제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1: 근데 이미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 진짜
0: 정말요?
1: 너무 좋았어. 그 다음 번도 혹시 채연식이 있을 거예요?
0: 그 다음 있을까요? 채연식 있는지는 비밀.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석가라. 석가.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석가라! 헤! 석가! 헤! 에이크! 에이크! 에이크!
1: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한국.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2: 렛츠 고 심플리 케이팝. Hello everyone. I am your MC Alan of Gravity.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플리 케이팝 MC 그래비티 원진입니다.
2: It is already the month of May. You can really feel that crisp, refreshing energy wherever you go, right?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은 괜히 나들이 가고 싶어지잖아요. 야구장 가서 시원하게 응원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2: Totally. Wearing the team uniform and watching the game with some fried chicken. 날리.
3: 그러고 보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 나들이 각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속 갔다 올게요.
2: 아니야. 잠깐만.
3: 왜?
2: 원진.
3: 네.
2: But that's what today's Simply K-pop is all about.
3: Uh-huh.
2: It's packed with stages hotter than the heat of baseball stadium.
3: Oh my god, 진짜요?
2: That's
3: 좋습니다.
2: Right.
3: 그렇다면은 놓칠 수 없죠. 얼른 소개해 주세요.
2: All right, let's go ahead and meet the team.

0: teams that'll make our hearts race like hitting a home run.
1: Uh-huh.
0: Starting with Lee Jimin and her sweet vocals.
2: 네, 청순 여신들 S2의 그리고 감성 발라더 이지훈까지 뮤직 스타즈.

0: Hey, guess what?
1: Huh?
0: It's gonna be a very special day in Korea soon.
1: What day? What day?
0: Children's Day!
1: Uh-huh!
0: It is Korea's cute holiday where children get presents and do fun activities.
1: Won진아?
2: 무슨 선물 갖고 싶어?
1: 근데 어린이날인데 제가 선물을 받아요?
0: Yeah, because you're cute like a baby.
1: 근데 you too, Ellen. 양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귀엽고 또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게 어린이날 선물 그 자체라니까요.
0: Well, thanks, Won-jin. Our upcoming artists will also lift our mood like a Children's Day present, so we definitely have to bring them out.
1: 네, 그럼요. 우리 글로벌 팬분들께도 또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갈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Americano.
1: 좋아, 좋아, 좋아.
0: Oh.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1: 완전요. 지금 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0: Oh. Well, don't worry. Uh-huh. That will be fixed soon when these performers come on. That's all it takes. You won't even need iced Americano anymore.
1: Wow, 얼른 만나고 싶어요.
0: Alright then, shall we introduce the next stages?
1: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 Keep It Up, E5, Love One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Welcome! Ah,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Lisenn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Lisenne입니다.
2: Hi, we are Lisenne.
0: Yeah. Woo-hoo. 네, 반갑습니다. Lisenne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concep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now.
0: Wow!
1: Let's bring her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1: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안녕, 리센네. I'm Kelly from Hong Kong, and I really like your new song.
1: Well, Kelly,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Lisenne today. Please go ahead with the first question.
4: Yes. So,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makeup look for today's stage?
1: Oh. 오늘 무대 메이크업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5: 오늘은 저는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1: So she drew a lot of moles on her face, yeah?
6: 그리고 저는 입술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She thinks her lips is the highlight. Alright, good.
6: 그리고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1: Oh, some blush on her nose. Any more?

0: 또 있으실까요?
1: 또 있어. 어, 원현이 오늘 머리. 아, 오늘 헤어를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오, 오!
0: 어떠신가요? 오! 아, 너무 좋습니다.
2: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3: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4: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5: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4: 죄송합니다.
5: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아이고.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2: 와. Oh, like a very, very heavy like a 갸루 style makeup. Yeah. 또 있으세요?
6: 저는 요즘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2: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Oh. 더 있으실까요?
4: 없습니다.
0: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Al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3: The last question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2: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어허.
7: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들고 갑니다.
4: 오. 진짜예요, 진짜.
2: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s.
0: 오, 좋습니다.
2: All 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ucena before we go?
3: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2: Let's go.
0: 아, 좋습니다. 네. 리세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8: Thank you, Kelly. I love you.
4: Thank you.
5: We all love you.
0: 네, 좋습니다. 켈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세뉴의 무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저희 리센은 이번에 런어웨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리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0: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갸루 권위자라고 들었는데요.
9: 콩제 야호.
10: 제 야호.
0: 갸루 스타일에 대해 히터코도 오네가시테모 이데스까?
5: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우.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ee Sena's Runaway.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3: 네.
4: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2: 야호.

0: Let's go Simply K-POP.
1: 네,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0: Yeah, we had so much fun too. Thanks to everyone tuning in around the globe as well as all of you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ll.
1: 네, 5월의 청량한 바람처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1: 야호!

0: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Hee-Sung Research.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절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공중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는 무중력 공간처럼 뭔가 이 공간에 나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이 들고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인간이 하늘을 난다는 건 또 되게 오래된 꿈이기도 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줄광대 남창동입니다.

줄타기를 처음 보게 된 거는 7살에서 8살 무렵 같은데요. 사람이 줄 위에 올라가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린 마음에 뭔가 히어로처럼 보였고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8살 때 이제 줄타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가장 낮은 줄에서 걸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고 어린 나이에 줄타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무서운 줄 모르고 떨어지는 것도 마냥 즐겁고 기술을 동작을 연마하게 되면은 살이 찢어지고 굳은 살이 배기는 과정을 반복하고 그리고 더 그 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이제는 정말로 자신과의 두려움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 돌을 닦듯이 인내하고 무서움을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낭만이 있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줄타기 역사라고 하면은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계승하고 있는 광대줄타기가 궁중에서 많이 연행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줄타기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공연 예술로 각각 다른 형태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 줄타기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외국의 줄타기와는 다르게 앞가뭄, 그러니까 기예뿐만 아니라 재담과 소리, 그리고 관객과의 소통,

0: 이런 종합 예술이라는 점에서 이제 유네스코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등재가 될 수 있었고. 일단 가장 먼저 줄광대는 기예를 보여주고 노래를 하고 공연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어립광대는 이제 보여지기에는 그저 뭐 줄광대의 말을 받아주는, 때로는 웃긴 말을 해줘서 공연의 분위기를 풀어주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에는 줄광대의 호흡을 읽어가지고 줄광대가 이 기술을 하면서 힘이 들 때 멘트나 소리를 쳐서 줄광대를 쉴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공연의 진행 상황을 조율해주는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할을 맡고 있고, 악사들 또한 언제든 그 줄광대의 호흡을 읽어서 그에 맞는 음악 또는 효과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줄광대, 어립광대, 삼면육각 악사 모두가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오지 않으면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헌으로 기록된 것은 40여 가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동작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뭐 100여 가지 뭐 그 이상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게 줄타기 기술이고요. 초두거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살판까지 이런 단계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살판이라고 하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줄광대들의 최종 목적지이자 가장 유명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살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못하면 죽을 판, 잘하면 살판이라는 기술인데 줄 위에서 뒤로 한 바퀴 도는 기술입니다. 예전 선조들에 비해 저희가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살판 이상의 기술을 조금 더 이 줄 위에서 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기술들인데 옆으로 360도를 도는 회오리 제비라든지 살판을 조금 변형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기술 개발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1: 내가 은 17년 동안 줄을 타고 있는데 아직도 후들후들 다리가 떨리는구나. 한번
0: 작수목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이제 줄 위에 올라갔을 때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방금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지만 제일 무서운 장소인 것 같아요. 이 기술을 하기 전에 떨리고 혹시나 내가 지금 이 기술을 하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생각하면서 온갖 잡생각을 하면서 무서워하는 공간인 것 같고 그 작수목을 떠나면서 공중으로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는 오히려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부채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줄광대가 부채를 들고 있으면 멋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이 부채가 있냐 없냐에 따라 줄광대의 실력이 크게 좌지우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소품인데요. 이 줄광대의 부채는 일단 다른 부채와 다르게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부채 살도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줄타기 부채는 굉장히 유연해서 일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데요. 이 공중에서 이 안에 바람을 담은 후에 딛고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딛고 일어날 것 자체가 없으면 중심을 잡기가 어렵지만 이 부채라도 있으면 그 바람을 딛고 일어나서 중심을 잡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은 이 부채 때문에 중심이 흔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부채를 접고 걸어가는 훈련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 줄광대의 부채라는 소품은 내 목숨을 지켜주는 하나의 동료 같은 거기 때문에 항상 좀 몸과 같이 소중해야 되는 목숨을 지켜주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 줄광대는 말이야 내가 17년을 타고 있는데 아. 이 줄을 탄다는 것이 20년을 타든 50년을 타든 바뀌지 않는 것이 그건 하나 있는데 어.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이 엉덩이가 아프다는 것이.
0: 한 50% 정도는 이제 내려오는 재단들, 이제 선생님들로부터 내려오는 재단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50%는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 매번 바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타기라는 것이 길거리 공원 예술이고 어떤 관객이 오느냐, 또 오늘 날씨가 어떻느냐, 오늘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 말 그대로 관객들을 상황에 맞춰서 즐겁게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매번 즉흥 재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2: 저는 줄타기 남창동의 아버지 어립광대 역을 맡고 있는 소리꾼 남해웅입니다.
3: 소승절일의 말량이면 찬찬히 들어보 스무신 밑에 한일
2: 그야말로 진정한 예술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감히 일반 백성들이나 신하들도 못하는 얘기는 줄광대는 흔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술인들의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줄위에서는 정말로 시대성을 내포하는 재담도 하고 또 어떤 데는 관객들의 그 아픈 구석을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상호 관객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예술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랫동안 정말로 사랑받는 줄광대로 사랑받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늘 본인 스스로가 좀 즐기면서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즐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즐기면서 이런 예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 줄타기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아직까지는 제가 좀 어려서 그런지 그냥 줄타기 공연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뭔가 거창한 목표라기보다는 조금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더 나이를 먹었을 때도 지금처럼 줄을 탈 수 있는 것 그게 지금 아직까지는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습니다.

평생 흙이라는 거 하고 더불어서 살았지. 흙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재료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동반자예요. 평생을 나하고 같이 한 65년이라는 게 세월이 꽤나 긴 세월이에요. 지나고 나 보니까 잠깐 간 것 같지만 긴 세월이었어요. 무한변주가 내가 살아온 여정에 가깝고 내가 그냥 가만 놔둬도 난 변해요. 바뀌어요. 한 자리에 머무르질 않아요. 계속 새로운 거를 찾아서 그냥 계속 가는 여정이었죠. 저는 대한민국 도예가 신상호입니다.

대학 1학년 때 선생님 따라서 경기도 이천에 그 칠기 항아리라는 그 가마, 그러니까 불에 내는 가마. 그러니까 유교가 끝내고 다 파괴되고 뭐 저 그릇들도 다 파괴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거기를 내려가서 한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죠. 집에서는 장남 녀석이 어디로 없어졌다고 이제 찾아서 내려오셨더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와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혀서 이게 집에 장남이라는 녀석이 옹기종기를 하겠다고 하니 저 고집 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날 그 가마를 사주셨어. 그래서 졸지에 그냥 가마 주인이 돼버렸죠. 그날로 한국 도예사에서 1세대예요. 공예는 결국은 뭐에다 쓸 건가가 전제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아름다움을 넣는 게 이제 공예의 그 기본인데 나는 이제 그 아 시리즈라는 것이 작품의 어떤 컨셉 그걸 내가 왜 만드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 주제를 아라는 아 시리즈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하는 거죠. 공예에서 벗어나서 순수 미술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작품의 컨셉이 분명해야 뭔가 독자들한테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려는 그 메시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게 아 시리즈예요. 그 아라는 그런 것은 자기 아자, 자기 이건 내 거야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자기 표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 이름이 아 시리즈로 처음에 출발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계속 바뀌죠. 이 분청돌은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뭔가 그 한국의 전통이라는 것도 이어받아야 되겠고 또 새로운 것도 해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걸로 가는 그런 건데 항아리에 그 캔버스처럼 이렇게 대나무 칼로 이렇게 파고 거기다가 그린 게 아니라 흙을 집어넣고 다시 깎아내고 표현이라는 게 그 저기다 뭔가를 그려야 내 표현이 되는데 그게 뭐 보면 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뭐 등등해. 그런데 저것이 굉장히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죠. 저기서 공예에서 순수 미술로 가기 위한 발버둥을 쳤던 거 고시기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그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호응을 하고 좋아하고 많이 그랬죠. 특히 분청의 그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고려나 이조 시대 때 있었던 분청하고 비출 때 조금도 손색이 없이 아주 좋은 그런 흙 색깔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때 내가 또 생각이 또 그렇게 그 변한 게 내가 이거 만드는 장사꾼 되려면 이거 비즈니스를 하지 왜 이걸 해 이런 식의 생각에서 이거 다시 안 만들어 한 게 93년의 끝이에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드림 오브 아프리카나 그 스트럭처 인 포시 뭐 등등의 것들이 그 후에 나오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단절을 해야 다음 게 되지 이 한 자락 잡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가지지 않아요. 내가 95년에 영국 가서 이 원시 미술에 대한 것을 이제 저 좋은 전람회를 보게 돼요. 그 당시가 이제 그 서양의 미술들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어떤 그 더 이상 이렇게 확산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다 없어졌다 하고 피카소나 미로나 샤갈이나 뭐 기타 등등한 그 당시에 당당한 대가들이 아프리카 미술을 만나면서 원시 미술하고 그 지적인 미술, 교육을 받아서 생기는 아름다움 이 두 개가 만나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나도 그
그래서 그 원시 미술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고 그 원시 미술하고 현대 미술하고 만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이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내가 한 30번도 더 그 여행을 하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그래도 옛날이 그대로 자연이 남아있는 데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그 동물들이 뛰는 걸 보면 잡아 먹으려고 쫓아가고 잡혀 먹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그 떼들이 막 뛰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그 다리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역동성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트럭처 폴시라는 그 역동성과 그 동물들의 삶에서 생존의 방법 이런 것들을 넣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구운 그림이라는 게 물감으로 색깔을 칠해서 하는데 이건 불에다 구워서 그리는 그림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 도자가 만나야 된다는 내가 주장을 하고 김해 클레아크라는 미술관을 내가 그 김해 시의 요청을 받아서 했고 김해 클레아크라는 미술관이 뭔가 특별한 걸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파이어드 페인팅이라는 것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다른 건물들하고는 차별화를 시켰고 타일의 역사가 한 1000년 되는데 타일들이랑 그냥 붙이면 그 다음에 뛸 때 다 부서지죠.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안해 낸 게 이렇게 끼는 이런 역할을 그걸 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특허 다 풀어서 누구든지 하라고 그랬지만 그걸 이제 개발하고 나니까 지금과 같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건축하고 도자가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옷 갈아입듯이 필요에 따라서는 갈아서 입으면 새로운 건물이 되는 거죠. 내가 그 2017년서부터 이제 우리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를 그리고 있는데 그 시골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큰 느티나무들이 밑에서 담소도 나누고 뭐 내가 살다 간 곳에 그런 곳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그 당시에 76년에 지금의 작업장에 거기 들어와서 나무를 심은 게 2017년에 그걸 보니까 그렇게 컸더라고 벌써.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내 삶의 60년이라는 세월을 지켜본 너로구나. 내가 너를 그리다가 내가 그 작품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약속을 나무하고 했어요. 묵시록이라는 그 평면 작업이 있죠. 그 느티나무에 들어오는 빛들을 보면 그 계절에 따라서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빛깔이 다 달라요. 그게 이제 흙으로 저렇게 그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고 아직도 도예하는 모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해본 게 없어요. 내가 최초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흙에다가 불에다 구워서 저렇게 그림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는 또 다른 세계를 이렇게 열어놨다. 그렇게 가는 어떤 그런 그 길잡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0: 아니 잠깐만 여기 이 동네 뭐야?
1: 야 닭고기집이야. 와. 와 이런 작은 시골 마을 느낌의 고기 식당 이렇게 많아요?
0: 그러니까.
2: 한우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0: 저기만 저렇게 몰려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너무 신기하다.
3: 자 이곳은 합천군 삼가면입니다. 돼지에 이어서 이제 소를 먹기 위해서. 야. 삼가하면 한우입니다.
0: 와.
1: 다 한우집이네.
3: 이 많은 한우집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1: 와.
3: 머리 아프죠?
0: 네. 근데 여기 근데 다 맛있겠네. 일단 고기가 맛있으면 되니까.
3: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새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1: 거의 사람 진짜 많다.
3: 안녕하세요. 이거 내리시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고소한 냄새 나.
1: 오사르만의 냄새가.
0: 아, 오랜만에 맡아본다.
1: 이 방앗간 냄새.
0: 삼가참기름집 집이 있다.
3: 이야, 저기 참기름집 하나 있네요. 이렇게.
0: 와. 와. 아, 뽑고 있네. 들기름, 산초기름, 각종 기름 일체.
3: 1942년부터 가업 3대.
1: 와, 42년부터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왜 이렇게 젊으시지?
3: 3대? 4대?
4: 3대야.
0: 3대. 3대. 아, 3대. 아, 갑 3대라고 돼 있네.
1: 아, 우리나라 3대 있기 쉽지 않은데.
0: 와, 아니. 참기름 냄새가 저쪽 골목부터 나요.
4: 아, 그래요?
0: 예. 네, 네.
4: 감사합니다.
1: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올해 39입니다.
1: 오, 되게 동안이시다.
0: 그 왜 드셔 보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먹어 봐요?
4: 네, 이거는 제가 맛을 보면서 먹어요. 참기름이라서.
5: 보여 드릴까요?
0: 오, 진짜요? 네. 아, 나온다 여기.
6: 대박이다.
1: 갓짠 기름.
0: 여기만 들어봐요. 냄새 대박이야. 아, 씨 미쳤죠.
1: 우와, 냄새.
0: 미쳤지.
1: 와.
0: 아니 무슨 맥주 냄새가 나 살짝.
1: 냄새 와. 무슨 양조장 것 같다.

0: 우와, 와 이거 감성 미쳤다.
1: 우와, 이게 아니.
0: 맥주 아니야? 우와, 맥주 같다.
2: 냄새.
1: 아, 원래 이런 냄새야?
0: 아예 다른데?
1: 그러니까 아니, 아예 다른데?
2: 버터 향이라.
1: 그러니까. 아니.
0: 어? 이야, 진짜 맛있다. 뭐야 이게?
2: 진짜 고소하다.
0: 이게 들기름 맞아?
2: 이게 뭐야? 이 들기름이야? 이거 먹어보고 들기름이라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겠어?
1: 와, 너무 너무 좋은데?
2: 들기름 맛이 사?
0: 와.
1: 아, 양도 색깔도 싹 다르고 딱 멈추면 거기까지 딱 차.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혹시 죄송한데 여기 한우집이 진짜 많잖아요. 혹시 어디가 제일
3: 더 맛있어요? 왜냐면 상가가 대부분 오래되고 아. 시골이다 보니 고기를 다 좋은 걸 써서. 아.
2: 그러면 사장님이 오랜만에 한우 한번 먹는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다 맛있지만 오늘은
0: 아
2: 알았어.
0: 한우집. 한우 딱 하나 고르면 어디 가세요?
4: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X야, 우리 어떻게 그래?
5: 압도적이야, 압도적.
4: 이럴 수가 있나?
5: 아시죠, 그러면? 그냥 가.
1: 재밌다, 재밌다.
0: 어, 같은데?
1: 그거 괜찮다. 형, 근데 고깃집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
0: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가요?
2: 원래 진짜 맛집은 거리가 아닌 살짝 떨어진 데 있는 법.
0: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1: 아, 근데 진짜 멀리 떨어져 있긴 하다.
0: 설마 저기?
2: 일단 주차장 사이즈 보소.
0: 와, 주차장 진짜.
1: 아, 이게 다 주차장이야, 지금?
2: 정답.
1: 차가 이렇게 많아, 지금 이 시간에?
0: 왜 많아?
1: 좋아. 여기 촬영 안 될 것 같은데?
2: 주말엔 바글바글이야.
1: 촬영 안 나, 하지 말자고 할 것 같은데?
2: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1: 대기예요?
0: 대기예요?
1: 아, 대기가 이렇게? 아.
0: 웨이팅이에요?
1: 아, 웨이팅이 있어?
2: 안녕하세요.
0: 와, 꽉 찼어요.
1: 진짜? 와.
0: 와, 어우,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저희 저녁무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혹시 촬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2: 세 명.
0: 세 명이에요.
2: 저희 세 명 먹는 거.
6: 저 어디 있게도 봤었는데.
0: 아, 진짜요?
1: 아, 보셨구나.
0: 저 혹시 촬영 좀 괜찮을까요?
6: 촬영이요. 아유, 뭐 형이 오시는 당연히. 아.
1: 이야, 감사합니다.
6: 조금만
2: 대기할게요.
1: 네네.
0: 대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잘 되는 집 다르네.
2: 다르다 달라.
0: 여기 이름 쓰는 게 있네요. 대기 그게 있네.
4: 그러네.
2: 야,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6: 그래, 일단 앉아 있자.
1: 대박이다. 웨이팅 있는 거 대박이다.
0: 심지어 합천 중심도 아니고 그래. 빠진 곳에서.
1: 아니, 우리 여기 앞에까지 오기 전까지 이 집이 안 보였어.
2: 아, 근데 이 한적한 곳에.
1: 그러니까.
0: 이 한적하고 이 점심 한우인데.
2: 그리고 합천이 또 한우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까 저분들도 진주에서 오신 분들이야.
0: 아, 진주는 또.
1: 궁금하다. 와.
2: 태어나서 합천 한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1: 아니, 한 동네에 돼지고기, 소고기가 다 유명한 건 진짜 신기하다.
2: 갑시다.
1: 들어가요. 와, 이렇게.
4: 아, 분위기 좋다.
1: 아. 사실 여기는 방송 나가면 좀 손해볼 것 같은데?
0: 왜?
1: 그러니까 장사 잘 돼도 좋긴 하지.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먹고 싶을 때 못 먹으니까. 웨이팅이 너무 많아지면 그런 거 알잖아. 나만 하는 맛집이 좋은데.

0: 모두가 하는 마침 되는 순간 내가 못 가기 시작하면.
1: 그래서 하나 읽어줄게. 오늘 대전의 쩝쩝방사 동지들의 제보에 의하면 전현무 계획은 식당과 북어 진 식당 저 시내부터 중앙을 관통해 유성까지 털고 갔다고 제보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 전현무 계획은 대전을 자주 오는 것인가? 대전인들 너무 힘들다.
0: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뭐 먹으면 돼요? 특?
0: 모듬이 있네. 아니, 가격은 엄청 싸.
1: 왜 이렇게 싸요?
2: 싸죠.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1: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2: 저희는 고기는 항상 좋습니다. 특불 한우 중에서도 나인 넘버만 취급을 하거든요.
3: 와, 나인만. 와.
0: 아, 진짜.
4: 저기 여기도 적혀있네요. 특불 등급의 최고급 한우만 사용한다.
5: 안녕하세요. 합천군 삼가면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도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최고가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는다. 투뿔 한우 중에 넘버 나인 중에 그 나인 중에서도 더 상위인 특상 한우라고 전국의 1% 안에 드는 소 최상위 소를 매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촛불에 9등급만.
1: 그래서 다른 집이 못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
2: 우리 안 사는 거기랑 똑같은 거.
0: 네, 그러니까.
3: 감사합니다.
1: 불판은 언제 봐도 좋다.
2: 소고기 이 불판이 제일 맛있어.
1: 막혀 있는 불판. 숯불 싫어. 보통 정육식당은 반찬이 많이 안 나오는데.
2: 아니, 생강이 왜 나와요?
3: 생강이 체내에 있는 소기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요 초절임을 한 생강을
0: 같이. 방어 먹을 때.
2: 네. 건강하게 소기름 드시라고.
3: 네네네.

0: 버섯천이라고 그러지 버섯이 나와요. 뭐 자연산 버섯이 맞다고 많다고 해가지고.
1: 네, 버섯이 많이 나는 거예요.
2: 나물 천국이야.
1: 너무 산이 많아서.
0: 너무 맛있어. 상콤하니. 이게 고기다. 와.
1: 이게 고기라고?
0: 네.
2: 버섯인데?
0: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1: 맛있네. 고기 먹어야 돼.
2: 진짜로? 옷 부어?
1: 아니요.
2: 귀찮아?
3: 이런 건 맞네요.
1: 잘 구워요, 잘 구워요. 잘 굽는데 본인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떤 스타일로 구워요?
2: 미디엄 레어.
1: 아... 웰던으로 먹어봤어요?
0: 어우, 너무
2: 안 먹어.
1: 좋은 고기는 웰던으로 먹어도 맛있어.
2: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어?
1: 원래 고기는 다 구워 먹는 게 맞아요, 원래.
2: 굳이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느냐?
1: 아, 어.
2: MG.
1: 취향, 취향. 겉은 바삭하게.
4: 치아 고기 나왔어.
0: 야. 야. 색깔이.
1: 와.
2: 빛깔 봐라.
1: 네.
2: 네.
4: 요 제일 큰 덩어리가 꽃차심이고요.
1: 예.
4: 안창살, 홍시살, 치맛살, 그다음에 꽃갈비살, 살치살. 다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1: 네.
4: 이거 이번 주에 저희 1,90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토플 한우. 1,90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토플 한우. 넘버 나인.
1: 한 마리?
4: 네. 지금 토플 한우 중에서도 넘버 나인 중에서도 특상 한우는 가격이 지금 그 정도까지 가요.
0: 와. 제가 원하는 소는 그렇게 많은 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1% 안의 소이기 때문에 저는 질 좋은 소는 무조건 마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블링이 이제 꽃처럼 많이 핀 선명한 마블링. 특히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특상 한우라고 하거든요. 공판장에서도 그날의 최고의 단면도를 보고 등급이 나오는 소를 중매인하고 얘기해서 아, 이 소를 사주세요 해서 지금은 소 한 마리에 거의 1,700만 원에 다 육박하게 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0: 야.
1: 색깔
2: 진짜 아름다워.
0: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는. 그 전국에서 구해오는 그 느낌이 난다.
3: 아 좀 멋있다 얘네. 진짜로 멋있어.
0: 이건 진짜 한반도예요 지금.
3: 진짜 멋있다.

0: 고기 자체만으로도 맛있네요.
1: 네.
2: 처럼 볶아온 거 좋아.
3: 너무 좋다 지금. 최고다. 아 갈비도 진짜 맛있다.
1: 요 정도 단면이 제일 맛있는 거야.
3: 버터네 버터 이거.
1: 맛있다.
0: 근데 고기가 진짜 좋다. 아니 일단 신선함이 너무 느껴져. 엄청 고기가 좋다는 게 그냥 느껴져. 난 더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고기일수록 그래도 맛있다니까.
1: 뭘 강하고 싫어하네.
0: 맛있는데 저 믿어봐요.

0: 이게 고기잖아. 고기 맛은 이거지. 이제 고기 맛이 느껴지잖아.
1: 둘 다 매력 있어.
2: 다르다.
0: 이름이 있으니까 계속 나온단 말이야.
2: 겉이 바삭, 살짝 바삭까진 아닌데. 근데 어차피 몰캉한, 어차피 몰캉한 부위다 보니까.
0: 난 이런 스타일.
2: 딱 좋아요. 아니, 육향이 더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1: 인정.

0: 아니 아니요. 얘는 이제 형 스타일. 와, 고기 진짜 좋다.
1: 이 지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야, 먹어봐. 와,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0: 우와.
1: 너무 맛있어.
0: 너무 부드러워. 말이 안 돼.

0: 맛있는데.
1: 너무 부드러운데?
2: 맛있다.
1: 아니 여기는 살이 많을 수밖에 없게. 이거는 일단 고기가 너무 좋아서.
3: 이런 좋은 고기를 이렇게 동네에서 즐겨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근데 가격이 저렴해서 진짜 괜찮다.
3: 3인분 10만 원이니까.
0: 아 훌륭한 거지. 서울에서 이렇게 먹어봐.
3: 국물 굳은 그 반우가 이 정도면 싼 편이긴 하지.
0: 엄청 싼 거지.
3: 초생강도 괜찮다. 너무 막 잡아먹진 않아요, 초생강이 생각보다.
0: 새콤해서 많이 세지가 않아.
1: 이 집이 반찬을 잘하신다. 이게 고기잖아.
0: 와. 맛있다. 단골들이 여기 된장을 시켜서 샵으로 차돌을.
3: 아 차돌을 구운 게 아니고 된장찌개에다 끓인다고?
0: 샵으로.
3: 샤브샤브로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죠? 차돌 된장찌개.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 괜찮다.
0: 뭐가?
1: 하나 먹을래요? 된장찌개로 딱 마무리 해줘야 돼.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끓여? 아, 이거 여기다 넣는 거구나.
0: 붓는 거지.
1: 아, 붓는 거구나.
3: 진짜 샤브샤브처럼 먹어 죽겠다. 냄비가 커가지고.
1: 대박이다.
0: 차돌도 두껍게 썰었네.
3: 그러니까 평소 차돌보다 두껍다. 슈즈가 글로벌 팬이 제일 많잖아요.
1: 아, 제일 많다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중화권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스라는 음악 차트에서 쏘리쏘리부터 시작해서 최장기간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좋아해요 이러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슈퍼주니어였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1: 근데 요즘에 나 큰일 났어. 요즘에 나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
0: 빠져서?
1: 어.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3: 그럼 또 요요를 해야겠네요.
1: 와 고민이죠.
3: 야, 된장 잡으셔서 처음이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1: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3: 어. 던져 먹는 거야 그냥.
1: 그렇지 잡으셔 보니까. 와.

0: 기본적으로 파돌이 너무 좋은데?
1: 아, 고기가?
0: 고기가 미쳤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네요.
2: 맛있게 먹는 법을 너무 잘하네.
0: 파돌을 된장찌개 샤브샤브로 해먹을 생각을, 와.
2: 아, 너무 맛있다.
0: 파돌 진짜 맛있다. 밥 싸가지고 그냥.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1: 입어야겠다, 안 되겠다.

0: 와. 미쳤다.
1: 여기에는 니코치아 좀 써야 될 것 같아.
2: 비벼 먹게요.
1: 이렇게.
0: 그렇지.
1: 이거지.
2: 그렇지.
3: 잠자면 미쳤는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
0: 우와!
3: 고추장 기세 빛을 보는
1: 거야, 이거.
3: 아, 이거
1: 이제 고추장이야.
0: 와. 너무 맛있다.
1: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어?
3: 궁금하다, 목표.
2: 목표? 뭐 많죠. 슈퍼주니어를 계속 하는 것도 좋고, 뭐 돈을 많이 벌어고 싶기도 하고, 막 건물도 사고 싶고, 근데 통계적으로 모든 걸 다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되겠다.
3: 장수가 목표예요?
2: 무병장수가. 무병장수가. 나는 진짜 누구보다 오래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세상 발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자동으로 가요.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인데 그러면 내가 한 80대면 어떤 세상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한 120, 150대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 너무. 그래서 나는 기네스북 한번 찍어보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다는.
1: 아니, 그러기에는 운동을 너무 안 하잖아.
2: 의술이 너무 좋아지잖아. 형, 지금 뭐.
3: 같은 생각이에요. 운동 왜 함?
1: 나랑 똑같아.
3: 역대 최대 장수가 122세고, 현존은 117세래요.
2: 제가 130세까지 한번 살아보는.
3: 저도 똑같은데, 저도 장수가 목표예요.
2: 와, 무조건. 너가 오래 사나, 내가 오래 사나 한번.
3: 저 35세니까, 저는 140세까지.
2: 그럼 약속하자. 우리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 병상에 가서 웃어주기.
3: 아, 좋습니다. 깔깔깔 웃기.
1: 너희 둘 장례는 내가 채워줄게.
0: 형이 더 오래 산다고?
3: 근데 죄송한데 형님, 그때도 잘 보시려고요?
0: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2: 아무튼 그래서 다 같이 건강히.
0: 아니, 합천이라는 곳은 나 사실 뭐 이름만 들어봤지 뭐 내가 여기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나 이번에 지도 보면서 처음 알았어, 요 위치를.
2: 근데 생각보다 맛집도 너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너무 많고
1: 활력도 있고
2: 사람들한테 야, 거기 갔어? 그럼 그거 먹어야지.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무계획으로 오면 무조건 올 것 같아.
0: 야, 너무 부드러워. 말이 안 돼.
2: 어, 잘 먹었다.
1: 고생했습니다.
2: 올라가면서 푹 자야지.
3: 좋았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남으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파도를 만지는 남자. 보려는 몸짓, 보는 몸짓. 그런 게 아직 내 몸에 남아 있어요. 나는 응시라는 걸 몰라요. 또 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나요? 나는 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문이 떠오르고 있어요. 내가 보이나요? 창문은 멀리 있어요. 창문은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창문은 내 방에 있으면서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나도 멀리 있나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멀리 있나요?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그 또한 지나고 나서야 느껴요. 보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나는 보인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잘 보인다는 게 뭔지 몰라요. 저것 좀 봐. 소리가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보는 시늉을 해요. 나는 보았던 적이 있으니까요. 내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봐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파도가 떠오르네요. 파도가 떠올라요. 나는 바다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나는 바다를 보려 바다를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바다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바다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파도예요. 파도는 부서지고 끓고 부풀어 오르고 밀려오고 밀려가고 솟구치고 가라앉고 물방울을 튕기고 파도는 하얀색이에요. 나는 하얀색을 알아요. 빨주, 노초, 파남부에는 하얀색이 없어요. 하얀색은 솜털, 공책, 토끼.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내 왼쪽 눈동자가 아직 확대경 너머의 글자를 볼 수 있을 때였어요. 대학교 입시에 떨어지고 종일 혼자 집에서 지냈어요. 집 밖을 나서는 게 가장 두렵던 시기였지만 불쑥 멀리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어요. 그런 날이면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가 3호선을 타고 종착역까지 갔다 되돌아왔어요.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대학생이던 형이 내게 하얀색 토끼를 선물했어요.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 상추를 줬어요. 나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를 들었어요. 색종이를 만지작거릴 때 나는 소리하고 비슷했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만지지 못했어요. 하얀색은 살아있었어요. 나는 살아있는 걸 만지는 게 겁났어요. 나는 다른 하얀색은 만졌어요.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잠들길 기다리는데 하얀색이 깡충깡충 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또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수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수요일의 연두색은 월요일의 연두색보다 연두색이었어요. 화요일의 연두색보다도 연두색이었어요. 나는 토요일에 하얀색을 산책시켜주려고 했어요. 목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가 잠깐 들려오다 말았어요. 먹다만 연두색이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연두색은 시들어 갈색이 돼갔어요. 밤이 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내가 잠들도록 하얀색이 뛰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금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금요일에 연두색이 갈색이 돼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갈색 옆에 연두색을 놓아두려는 내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얀색이 죽었구나. 나는 그제 하얀색을 만졌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양재천 뚝 옆에 구덩이를 파고 하얀색을 묻어줬어요. 꽃삽이 들린 내 손에 갈색 흙이 묻어 있었어요. 빨주 노초 파남부에는 왜 하얀색이 없을까요? 그 집에는 하얀색이 있어요. 그 집 하얀색은 새장 속에

다리가 하나예요. 나는 하얀색을 잊어가고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죽어요.

개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집단보다는 위안부였던 노파가 제게 어느 날 들어왔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설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역사 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위안부 출신이었던, 그런데 살아 돌아온,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서 그 노인이 된, 노파가 된 그 한 분에 대해서 네,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역사 의식이 있어서 한 명을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는 이제 활동가 분들이 계시는 그런 주거 공간이 있었는데,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 제가 한 명을 파내고 얼마 이제 기간이 지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위안부에 대한 소설을 써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할머니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다고. 활동가 분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제 증언하시는데, 그리고 생활하시는데 지낸 활동가 분들, 그리고 이제 연구에 그 위안부에 대한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해오시고 있는 분들로부터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저희보다 더 일찍 관심을 가졌고, 또 그분들의 증언을 어쨌든 기록을 해두셔서 제가 소설을 쓸 수 있었으니까, 그분들께 도리어 제가 감사하다.

그 피해의 사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또 다른 또 피해를 그분들께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어렵게 회복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뭐 인권에 다시 또 상처를 주는 트라우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설을 쓸 경우에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경험했던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동원되어서 위안소에서 경험했던 그 끔찍한 그 사실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 이제 거짓이라고 독자분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했던 경험들이고 또 그 고통,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증언들을 적극적으로 소설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 네. 혹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좀 어려웠는데요.

가깝게 느껴져요. 남성도 어떤 경우에는 남성이 화자일 때 더 여성이 화자일 때보다 몰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도를 만지는 남자의 그 화자도 남성이죠. 남성인데 그런데 또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다 조금씩 조금씩 다 저를 닮아 있는데, 근데 더 많이 닮아 있는 어떤 한 인물을 뽑으라면 그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딱 저다. 이 인물은 또 그런 인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소설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그냥 독자의 입장으로 제가 돌아가서 제가 읽고 싶은 소설, 그래서 읽게 되는 소설, 그리고 또 좋아서 반복해서 읽게 되는 소설, 저의 무지를 일깨워주거든요. 근데 그 무지라함은 남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저지르는 폭력. 그러면서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이 제가 더 돼야 되겠다. 아, 내가 무지했구나.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제가 좀 더 세계의 평화, 아니면 가정의 평화, 또 친구들과 지낼 때 또 좀 더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네. 쓰고 싶은 이야기가 올 때 쓰는데 흥미로운 이야기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흥미를 느껴서 제가 쓰고 싶어서 쓴 이야기를 어떤 독자분이 읽고 공감해주고 그런 일은 사실 굉장히 귀한, 고마운, 다른 더 보편적인 어떤 공감을 어쨌든 그 소설이 불러일으킨다는 거니까 작가로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소설들, 한국 소설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작가분들, 해외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즐겨 읽어주시고 그러신 거, 그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지나지 않았나. 네, 이미 많은 사랑을, 많은 작가분들이 받고 계시고 또 읽히고 있고, 네, 그래서

0: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beauty of consumers by developing premium ingredients. BioBeautech has developed cutting-edge technologies for the production of high-quality cosmetic items. By implementing smart solutions for the entire process,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ion efficiency and stabilized the quality of its products. We introduce BioBeautech, which has constantly made innovative attempts to improve people's skin health. BioBeautech is located in Seongnam, Gyeonggi-do Province. The company has given a boost to the cosmetic industry by developing technologies and facilities that can protect the skin barrier. It has mainly developed advanced skills for the stable delivery of active components to the skin.
1: 저희 바이오뷰텍은 화장품 원료 소재 완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종합 화장품 기업입니다. 식물성 계면활성제, 니오존 봉입 소재 등 고도화된 약물 전달 시스템 원료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제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원료 소재를 기반으로 실제 효능이 검증된 우수한 제품들을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것입니다.
0: The firm has manufactured cosmetic items based on the materials it has developed. By promoting the certified materials to the global market, the company's products have enjoyed positive responses from overseas consumers.
1: 바이오뷰텍은 다양한 식물성 계면활성제, 바이오 관련 소재, 효능이 우수한 약물 전달제 등 300여 종 이상의 화장품 원료를 자체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된 원료 소재들을 적용한 비타큐민 파워 브라이트닝 앰플 에센스와 더블 트랜스포메이션 실크 마스크,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시장을 타겟으로 한 더마앤더마 제품 등의 화장품을 대표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우리 기술이 탑재되어 세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0: The raw materials are controlled through the inventory management system of the company.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carried out and the finished goods go through quality inspections.
2: 바이오뷰텍은 제조 과정뿐 아니라 제조를 위한 준비 단계까지도 품질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공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럽 화장품 원료 생산 인증 EFFCI, 품질 경영 시스템 ISO 9001, 환경 경영 체제 ISO 14001, 그리고 국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ISO 22716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작업 환경을 관리하고 있고 원료 입고, 제조 충진 포장까지 전 과정의 공정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업의 오류와 실수를 최소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높아진 생산 효율이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The firm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to build a safer and more hygienic manufactur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satisfy the global standards by preventing the production of defective products and increasing productivity.
3: 바이오뷰텍은 보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전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현재는 자재 관리, 생산 관리, 입출고 관리, 품질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0: 그 결과 생산 현황이나 재고 공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불필요한 수 작업과 오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생산 효율과 품질 안정성이 함께 향상된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Based on the transdermal delivery formulation technology, the company has continuously broadened the scope of its business. By joining overseas exhibitions, the firm has actively promoted its ingredients and products to global businesses.
2: We currently collaborate with diverse markets across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providing high-quality ingredients that meet global standards. We are proud to see our technologies integrated into world-class beauty products, and we will continue our best to expand our global footprint even further.
1: BioBeautech has constantly carried out studies to develop effective and stable ingredients for skin health. Also, it has developed eco-friendly materials by making use of plant-based as well as fermented materials.
3: 저희 연구소에서는 리포존, 니오존의 에토존, 큐보존과 같은 피부 전달 효율을 높이는 DDS 기반의 기능성 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식물 유래 PDRN 성분이나 엑소존 등의 바이오 소재 기반 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온 유화가 가능한 계면활성제 프리의 검 유래 유화제나 스틱 제형에 쉽게 적용이 가능한 기능성 왁스 소재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으로는 매우 쫀쫀하고 탄성력이 있으며 풍부한 거품과 우수한 세정성을 겸비한 틱소트로픽 클렌징 폼 제품, 그리고 제형 복원력이 우수한 형상기화 크림에 자사 원료 소재인 오일 캡슐을 적용한 신기술, 신제형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1: The company has paved a new path for the skincare industry by suggesting scientific solutions. And it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lead the global beauty trends.
4: 저희 바이오뷰텍은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경피흡수 기술과 바이오 소재 연구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K-뷰티 화장품 원료 소재와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품과 기술력 모두에서 인정받는 기업, 세계 뷰티 산업에 크게 일조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1: BioBeautech has developed safe and reliable technologies that can boost people's skin health.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beauty industry in the near future.

0: 그러면 오늘 둘 다 있어요.
1: 그니까요.
0: 둘 보세요. 저는 또 중식.
1: 와우.
2: 둘 다 있어요?
1: 네. 오.
0: 오.
1: Look at this.
0: 오. 아 여기 버거 아니에요. 여기 치킨 들어가 있어요.
1: 오. 그렇죠? 치킨. 네. 새우. 진짜 제 새우를 진짜 좋아해서 딱 알아봤습니다.
0: 돈 많은 있어요? 와 이거 맛있겠다.
1: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이 밥 빵 대신 밥 이거 SNS에서 많이 봤는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0: 전주 비빔밥.
3: 네. 네 맞아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맞아요. 비빔밥이죠.
1: 이 전주 비빔부터 먹을게요.
0: 맞아요.
1: 계란이 반숙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합쳐져 있어서 그렇지 비빔밥 같다. 비빔밥 먹는 거 같다. 햄버거 먹는 느낌 하나도 안 나요. 비빔밥 주먹밥 버전.
0: 한국인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1: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네. 오. 입이 왜 이렇게 크세요?
0: 이거는 일석삼조.
1: 삼조 왜 삼조요? 네.
0: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한국 요리 문화 전반 하는 거. 다 여기 압축된 거예요, 맞죠?
1: 일석삼조.
0: 자 이제
1: 이거 통마늘.
0: 갈릭 제 생각으로는 JMD.
1: JMD. 어떻게 아셨어요?
0: 헤이 재영.
1: 네.
0: 저는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인이죠. 이거 한국. 왜? 왜?
1: 아니 매울 것 같아서. 네 여기도 있어요.
0: 제가 나머지 다 먹을 거예요. 우리 앞으로 아마 조금 입이 냄새 날 것 같아서 그 죄송합니다.
1: 괜찮아요. 저 비염이에요.
3: 진짜 좋아해요.

0: 흥맵다.
1: 그 로스트한 구운맛도여서 너무 잘 어우러져요.
0: 씹다마다 되게 부드럽게 으깨져요. 생각보다 마늘이 안 튄다.
1: 버거 같은 마요 드레싱인 것 같아요.
0: 달짝지근합니다. 하나도 안 매워요. 마지막!
1: 마지막! 재현의 버거! 페이보릿! 네. 우리 둘 다 잔나비인데 우리 BFF인데
0: 이거 지금 소스 먹었는데 완전 맵다. 이거 왜 맵지? 아 이거 청양이구나.
1: 오! 냄새부터 매워요. 팅! 오! 맵다.
0: 많이 매운데? 와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1: 응! 코크. 응. 근데 아까...
0: 하나도 안 매워요.
1: 그냥 호세 버렸어요.
0: 아니에요. 사실 맛있게 맵습니다. 소스가. 맵긴 해요. 청양마요 소스 자체가 맛있어서 괜찮은데요? 하나만 추천하면 전 전주비빔 추천하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마요 시림프 버거. 이거는 사실 뭔가 꼭 한국 아니어도 베이컨 들어간 버거는 어디서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동의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서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치킨.
0: 오. 너무 근데 잠깐만. 진짜 본격적인. 에?
1: 이거 튀긴 거, 구운 거. 자, 그러면 우리 재현 위해 다리 딸.
0: 다리? 다리?
1: 잔난. 네, 잔난하죠.
0: 맛은 안 못생겼겠지. 오! 닭가슴살! 이게 너무 좋아요. 이 퍽퍽한 결이 좋아요. 이 퍽퍽살 매니아분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이 결이 좋으신 거 맞죠?
2: 이상해요.
1: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잘 맞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좋아하는 BFF. 부분, 좋아하는 부분 맞아요. 우리 싸우지 않을 거예요.
0: 먹어보겠습니다.
1: 네.
0: 먹었지만.
1: 커피. 제일 맛있는 부분이야.
0: 식단하는 것 같다. 맛있다.
1: 은근히 조금 훈제된 맛이.
0: 맞아요. 숯불 그런 불향 그런 향 좀 나요.
1: 비법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좋아요.
0: 밥이랑 먹어볼게요. 좋아요. 누룽지 치킨이니까.
1: 지금 다 네. 그런 즙이 내려가서
0: 맞아요.
1: 다 안에 뺐어요.
0: 맞아요.
1: 너무 좋아요.
0: 밥 너무 맛있어.
1: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요. 특히 식감. 즙이 많은 부위라서 바삭바삭하면서 쫀득쫀득. 둘 다 이렇게.
0: 정말 한국인이어서 기뻐요.
1: 이제 그만.
0: 아, 그만해요?
1: 우리 많이 먹어야 돼서 네. 이건 너무 많이.
0: 진짜 감동이에요. 이건 진짜 감동입니다.
1: 이제 이거.
0: 좋아요. 이거.
1: 네. 역시 이거 마늘. 마늘 향이 넘쳐요, 여기. 맛있다. 이거 제일 좋아하는 콤보예요.
0: 맛있다. 하나도 안 맵고.
1: 저는 이거.
0: 전 이거. 이것도 맛있어요.
1: 이거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진짜 한국적인 익스피리언스, 한국적인 경험이에요. 응.
0: 뭔가 한국 치킨은 다양하다 보니까 맛이 한 가지 치킨만 먹기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제가 알기로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 유명했는데 거기에 간장 반, 거기에 뭐 파닭 반, 치즈 치킨이 나와요. 치즈가루 뿌려진. 그리고 옥수수 가루가 뿌려진 게 나와요. 그 점점 계속 나와요, 치킨은. 그래서 요즘은 양념 반, 뭐 치즈 반 이렇게 반반으로 고를 수 있더라고요.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할프 그냥 그대로. 여기 양념 때문에 살짝 튀김 옷
0: 네.
1: 눅눅해지는
0: 아, 거죠.
1: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일반 거 일반? 그리고 허니갈릭.
0: 아 이렇게 반반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 이런 거 이런 먹는 방법 진짜 네. 한국식이에요. 네. 이탈리아에서 이런 거 없어요. 이거 식당에서.
0: 그래요. 그래요?
1: 바로 소금으로 찍어 먹는 거 네. 그거 우리 없어요. 소금 이미 들어가 있는 거 확실히. 아~ 이것도 여기 처음 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방법. 그러니까 아마 이거 외국인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0: 이건 대박이에요.
1: 집에 가지고 가세요. 사서 이렇게 착. 오늘도 재현 씨 있을까요?
0: 아니 혹시 몰라서 생각을 해왔는데.
1: 오? 저도 바비 씨 그 준비했는데.
0: 이렇게 되면 대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1: 오 노.
0: 저의 도전 승낙하시겠습니까?
1: 저 무서워요. 숨어 있는 재능이 있어서.
0: 맞아요.
1: 아 맛있는 거.
0: 나름 합니다 요리.
1: 할까?
0: 오 퍼블리식 재료인가요? 생각보다 뭐가 많은데요?
1: K 스타일 K 맛 나는 버거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0: 근데 진짜 K 스타일인 게 벌써 김치가 있어요.
1: 이런 거 들어가면 바로 K 스타일. 그리고 이거 그쵸? 뿐만 아니라
0: 불고기 맛?
1: 불고기 소스? 맛 소스.
0: 오, 근데 치즈가 두 개네요.
1: 치즈 두 가지.
0: 체다 모짜? 네. 치즈 버거 애교 아세요?
1: 어떤 거?
0: 이거 애교 아세요?
1: 애교?
0: 애교. 황정은 선배님께서 하시던 아실 거예요, 보시면. 햄버거.
1: 에?
0: 피드 버거.
1: 진짜 그런 거 있어요. 피드 버거? 김치 피드 버거 할 거예요.
0: 맞아요, 맞아, 딱 그거.
1: 렛츠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슈 조금만.
0: 오 노릇노릇.
1: 마이 하드 리액션 네. 잘 생겼어요. 이제
0: 치즈
1: 치즈. 자 이렇게. 오 예 예 예 예. 아 이렇게 하나 주세요.
0: 네.
1: 치즈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아. 김치 치즈.
0: 아 치즈를.
1: 예. 다 섞어서
0: 김치가 있어서 진짜 한국식 같아요. 저도 진짜 한국식 같아요.
1: 우와 오 예스.
0: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1: 베이컨. 왜냐면 돼지고기랑 김치 네. 너무 잘 어울려서 위에
0: 불고기?
1: 불고기.
0: 아 이걸 여기다가
1: 하나 둘 셋 짠. 김치
0: 치즈
1: 치즈 버거.
0: 맞아요.
1: 맛있죠?
0: 근데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 중에 오늘 너무
1: 감사합니다.
0: 진짜
1: 너무 좋아요.
0: 일단 치즈랑 볶음김치는 둘 다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 섞이니까 더 맛있거든요. 근데 불고기 소스랑 그 고기 단맛이 이 김치 치즈랑 잘 어울리고. 그리고 생각보다 베이컨이 킥이다. 짭짤하고 간이 센데 치즈가 있어서 맛있어요. 영광입니다, 셰프님. 제가 졌어요. 이건 졌어. 근데 이건 진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다. 태연식?
1: 네.
0: 좋아요. 자, 치킨은 그냥 서브입니다. 저의 메인은 바로 이거. 채연식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재료는 일단 크림치즈,
1: 크림치즈.
0: 레몬즙, 다진 마늘, 꿀이고 마지막 제가 사랑하는 후추.
1: 아 맞다.
0: 일단 크림치즈를 다 넣어주고요. 레몬즙, 마늘. 일단 섞어줍니다. 재료의 각 비율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딱 필요한 건 후추입니다. 오늘도 제 취향껏 쓸 건데 일단 제가 먼저 한번 간을 봐도 될까요? 너무 맛있다.
1: 어?
0: 내 스타일.
1: 에? 어, 노. 오호, 맛있다.
0: 연기하지 마세요. 맛있다봐요.
1: 근데 후추 그렇게 많이 넣지 마세요.
0: 괜찮아요, 셰프님. 프라이드 치킨에 한번 찍어서 드셔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1: 이렇게?
0: 네.
1: 이 정도 괜찮을 거예요?
0: 괜찮을 거예요.
1: 자.
0: 파는 것 같아.
1: 어? 개인적으로?
0: 네.
1: 신맛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진짜요? 레몬즙이요?
1: 응.
0: 얼만큼 넣어야 돼요? 최현우 씨가 아니야.
1: 제 생각에는 한 스푼 한번 끝.
0: 네. 오, 냄새부터 더 새콤하다.

0: 맛있다.
1: 역시.
0: 제가 좋습니다.
1: 아, 와,
0: 좋습니다.
2: 근데 이미 아이디어 너무 좋았어. 진짜
0: 정말요?
2: 너무 좋았어. 그 다음 번도 혹시 채연식이 있을 거예요?
3: 그 다음 있을까요? 채연식 있는지는 비밀.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오늘 행사가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은 이유는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세 건의 환수문화유산이 국가예산 체계로 전환한 이후 첫 환수의 성과이자 모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과 관련 있는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을 통해서 우리 독립을 호소하고 주권을 주창할 때 그 실정 그 자료로서 산 자료로서 우리가 소개하기 위해서 급하게 19년 7월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에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분들의 정성 노력이 노고가 대단한지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조현모가국은 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건물이에요. 제사도 지내고 건물을 세우고 일종의 이제 낙성식을 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축사를 써준 겁니다. 그걸 친필로 써서 나무 현판에 걸었던 건데.

0: 발가락 세 개가 찍혀 있는 거거든요. 세 발가락 세 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물대세 발자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냥 앞에서 하는 거예요.
1: 특별히 이곳은 거제의 청공리에 위치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 화석 산지입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 여러 나라에서 오셨는데 약 10여 개국 32명이 참석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중생대 백악관의 다양한 새와 공룡의 발자국들을 현재 관찰하고 있습니다.
2: 지금 보시는 이곳은요, 새 발자국하고 인룡 발자국, 그리고 공룡 발자국까지 한 장소에서 나오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밀집도가 높게 보이는 것 중에 드문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0: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가 걸어간 거예요. 이게 왼발, 오른발, 아마 이게 왼발.
3: Left foot press.
0: 네. 그게 맛있다.
3: 네, 벌써.

0: 이 삼랑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조강유 공룡이 대규모로 이동했던 흔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룡 발자국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함께 여러 마리가 동시에 걸어간 그런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어요.
1: 여러 나라의 여러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지질 유산을 함께 연구하고 보존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보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궁과 월지 동편의 가장 이제 모서리 부분부터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발을 딛는 판석이라고 하죠. 이제 그 판석이 확인되고 나서 그 아래로 이제 하부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변기형 모양의 석조물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변기형 석조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부보다 약간 이제 위쪽으로 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 아마도 이제 화장실과 직관과 관련이 있는 이제 시설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고 사실 수세식 측간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물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는 현대 화장실과는 조금 다르고요. 역시 이제 사람 손으로 이렇게 그 물을 배출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제 오물이 모이는 것이 아닌 급경사의 배수로를 통해서 빠르게 내려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그런 시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궁가 월지라는 곳에서 이제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태자랑 가장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한 사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은밀하게 왕족이나 태자나 뭐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전형적인 신라 고분임이 확실합니다.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주송리 고분군 내에서는 약 한 15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지표사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3년 시골조사에서 그중에 10기 정도가 실제 고분임이 확인이 됐고요. 그동안 전북 지역에서 조사된 고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어서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신라 무덤이 되겠습니다. 장수라는 곳은 신라가 백제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그 주요 길목 중에 하나여서 신라가 이쪽 지역을 인들을 일부 보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김영산성을 발굴 조사하면서 적지 않은 양의 그 신라 토기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토기 모습들이 춘송리에 출토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침령산성과 춘송리가 세트로 연계가 돼서 아마 운영이 됐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악기가 바로 그 장수 춘송리에서 출토된 훈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물들은 시신이 묻힌 머리맡에 대부분 다른 토기들이 부정이 됐는데 요 토기만 그 시신의 발쪽에 묻혀 있습니다. 시신을 매장하고 의뢰 과정에서 아마 장송곡이랄지 이런 것들을 부르면서 활용한 그런 유물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출토된 허리띠 장식,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격이 높은 토기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적어도 침령산성의 운영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나, 그래서 상당히 격이 높았던 인물이 묻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이쪽 마을 사람들은 이쪽 나무 밑에서 놀고 저쪽 마을 밑에 사람들은 저쪽 마을에 놀고
1: 내 애들은 뭐 나무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이 큰

0: 이 용계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노거수 중에서 가장 비싼 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나무예요. 이번 2024년에 그 94년 상식 사업을 마무리했던 준공 30주년을 기념을 해서 용계리 마을 주민분들과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자연유산을 살려내기 위해서 90년대에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초창장 안동시 장병기.
2: 상식할 때 저희들이 뿌리를 자를 때 참 보니까 어마어마한 뿌리가 잘라지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때 잘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흙을 돋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30년 지나가지고 싱싱하게 잘 자라는 거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죠.

큰 대형목을 이식을 하면은 뿌리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70% 정도 없어진 상태니까 새로운 세근 뿌리를 빨리 발달을 시켜야만이 수간 자체의 수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게끔 뿌리 발달 유도를 해놨는데 그게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대조상과 사람 간의 주고받는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후대에 물려줘야 될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청은 아름다운 자연유산이 후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뼈에는 살았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이 추측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이번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일산 쌍릉에서 발견된 인과람입니다. 일산 쌍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 때 1차 발굴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그 인골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자에 대한 애우처 안에서 이렇게 목재 유골함을 만들고 모아놨던 것이 지금은 그 이상 쌍릉의 무덤 주인을 판명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0: 사망 시기가 7세기 전반 그리고 60대 남성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이상 쌍릉 대왕릉의 주인이 백제무왕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 2021년 은평리 고분에서 발견된 그 인골 두 구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점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은평리 고분의 매장 시설은 백제 사비기의 아주 특징적인 단면이 육각형의 판석을 이용해서 만든 석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적거리가 여성의 경우에는 6세기 말에, 남성의 경우에는 7세기 초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같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추가당을 해왔기 때문에 부부였을 가능성을 추정이 하였으나 이제 그 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아마 모자 관계, 엄마와 아들이었을 거라는 해석을 우리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여문화유산연구소에서는 1500년 전에 백제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얼굴이 어땠는지, 그리고 신체 크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었는지, 생전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는지 등을 3차원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변환을 해서 자료를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종합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남으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문경 석탄 박물관이라고
1: 써 있어요. 석탄 박물관.
2: 제 남한에선 제일 먼저 탄관 열린 곳이 문경이에요.
0: 우리가 진짜 광고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3: 아니죠. 네. 문경에 다섯 가지 오미가 있는데 네. 오미가 먼저 왔어요. 이거!
1: 약돌돼지.
3: 예, 약돌돼지 약돌하는 거 바로 아~ 우리 문경이 사랑하는
4: 저희는 이 약

0: 여기 플라타너스 나무도 굉장히 많고.
1: 그러니까 수령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0: 아니 이게. 앞에 막 고추밭도 있고 콩도 있고 막. 어? 여기 학교 아니에요?
1: 학교였을 것 같아.
0: 아니 막 물레방아도 있고.
1: 지금은 아니야 학교. 보니까.
0: 지금 아니에요.
1: 학교면 이렇게 문이 이렇게 개방 안 되죠 요즘.
0: 하긴 그렇네요.
1: 네. 난 아까부터 저게 궁금해요.
0: 우와.
1: 어.
0: 우와. 저 3륜 오토바이 처음 봐요.
1: 우와. 있긴 있어. 근데 이건 그 이상의 낯섦이야 지금.
0: 이

0: 어떻게 되는 것 같은.
1: 와, 아니 근데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길래 도대체 이런 오토바이를 보유를 하고 계신 건지.
0: 그리고 여기 사시고.
1: 네.
0: 이런.
1: 뭐야. 안에 대장간이 있는데요?
0: 네. 물레방아랑 대장간이라니.
1: 네. 아니 일단 뭐 여기 대장간인 건 아시겠는데 혹시 대장장이신지.
2: 옛날 검 만들어요.
0: 검.

0: 굉장히 뭔가 이렇게 예. 수염이 이렇게 딱 나셔가지고.
1: 그러니까 도인.
0: 예, 도인이신 줄 알았는데, 와, 구글 만드시는.
1: 이것도 몰고 다니시고요. 아.
0: 아니 좀 여기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아 어디 여기요?
0: 네네.
2: 여기 학교였었어요 본래는.
0: 네.
2: 그 2000년도에 폐교가 됐는데.
0: 네.
2: 그 2000년도에 내려와서 지금 25년 됐어요 여기서. 아.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그 카레 어떤 전문으로 볼 수 있는 전시관 같은 게 우리나라 없어요.
0: 네네.
2: 내가 만든 칼을 봐도 사람들이 다 니뽀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이제 여기 전시실을 꾸밀려고 왔는데
0: 혹시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만드신 검을 저희가 좀 구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2: 네, 구경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구경하시면 됩니다.

0: 우와. 오. 엄청 많은데요? 이거
1: 무기고에 온 것 같아요.
0: 야, 아까 말씀하셨던 사인검과 사진검입니까?
2: 예, 이건 이제 사진검, 용해에 만드는 거. 예. 이거는 이제 사인검.
0: 사인검.

0: 무법이네, 무법 관절이네요.
1: 적은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이렇게 큰 것도 있고요.
2: 오, 오, 오, 오, 네. 오, 오. 뒤에 막 북두칠성이나 막 별자리들이 그냥. 일단 선생님 보다 보니까 여기에 그 대통령의 그 있잖아요.
3: 청와대 마크.
2: 청와대 마크가 있는. 네. 혹시 이 검은 그 유명한 장군 진급했을 때 받는.
1: 아 이게 이제 그
2: 삼정검. 그
1: 맞아요. 삼정검.
2: 아 이게 삼정검. 야, 뭐 한번 본 김에 그 떡봉님의 제사 지낸다고 살짝 저희가 좀 이렇게 뽑아봐도 될까요? 네. 와,
3: 이제 스무스하게 나오네.
2: 이야.
1: 들어보시고 네. 한번 만져보세요.
2: 어, 어, 직접 만져봐도 됩니까?
1: 장갑을 끼시고
3: 도로 두면 안 되네.
1: 이게 이제 칼은 눈 높이 거기 이부 코 위에서 이제 칼을 이렇게 감상을 하거든요.
2: 맞아.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1: 이 칼은 이제 호흡기에서 나오는 익힘이라든지 침. 예. 이 습격은 아주 상극이에요. 아.
2: 어우, 이것도 무게가 약간 이렇게 확 지고 밀면서 이렇게 해서 이야.
1: 아, 이건 사진.
2: 자, 이렇게
3: 나를 따르라.
4: 놈이냐?

0: 이제 검 날만 이제 아까 저기서 이제 두드렸잖아. 예. 그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예. 여기 이제 조각 같은 게 또 들어가요.
1: 어떻게 살짝 연마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0: 아, 연마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예.
1: 야, 이곳이 그 연마를 하는.
2: 그러니까요. 야, 아유, 저도 심신을 좀 연마해야 되는데. 오.
1: 우와, 오, 오, 오. 야, 오, 지금 딱 갈리면서 그 범의 그 약간 광택이 살아나네요. 와, 점점 이 범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0: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이제 7번 연발을 해요.
1: 아, 7번을. 네.
0: 이제 4인검이나 이제 4진검 같은 거는 12년 만에 한 번씩 이제.

0: 사진공을 98년도서부터 이제 그 세 번을 했거든요. 예. 그 사진공은 두 번 했고, 그 이제 보 앞으로 다가오는 사진공은 내가 80이 이제 그때 근데 그때 내가 할지 안 할지 장담을 못할 것 같아.
1: 보기 힘든 그런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2: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어우 경사네. 네.
1: 산에 8분 능선쯤 돼요.
0: 8분 능선.
1: 네, 보시면 정상이 저기잖아요.
0: 네.
1: 이 언덕배기가 작약산.
0: 어? 그 작약꽃 그.
1: 네, 그러니까 예. 그만큼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0: 아, 예. 작약산.
1: 정말 문경에 산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그런 네. 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산은 그 산의 생김새도 중요한데 올라왔을 때 어떤 경치가 펼쳐지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0: 와 뒤를 보면
1: 그러니까 다른 산들이 병풍처럼 쫙 둘러싼 여기가 네. 다원이거든요.
0: 다원이면 그 차를 우려해서
1: 그러니까 차를 일단 재배하는 곳.
0: 아.

0: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찻잎을 따고 계신 것 같은데.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님.
2: 예.
1: 아이고.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먼 산골 오지 방언을 찾아주셨네요.
1: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여기.
0: 아니 여기 그 앞에 들고 계신 게 녹찻잎인가요?
2: 이게 찻잎입니다.
1: 아 그래요? 아, 예. 저는 낙엽 청소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2: 예. 아 그러셨군요. 예예. 예. 요게 우리 녹찻잎인데요. 예, 녹차를 만들 때는 네. 1화 2엽 또는 1창 2기라 그래요.
0: 1창 네. 2기.
2: 특히 우리가 많이 마시는 우전이 바로 이런 것만 가지고.
1: 그렇죠.
2: 특히
1: 고구전에.
2: 그렇죠. 새 봄에 네. 찻잎 올라왔을 때 이런 모습. 네.
0: 저는 문경에 녹차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1: 저도 사실
0: 보성 뭐 보성이나 뭐
1: 주로 남쪽에 네. 많잖아요.
2: 예, 네. 이게 안일대 식물이고. 이 북방 한계선은 저 아래쪽에 여기서 200 내지 300km 아래쪽인데 특히 문경은 네. 뭐 여기 아시겠지만 공기도 좋고
1: 네.
2: 산세도 좋고
0: 네.
2: 그다음에 여기가 지대가 좀 높다 보니까
0: 네.
2: 온도 차, 기온의 차가 있어요.
1: 네네.
2: 그래서 이 다른 데 녹차하고 조금 차이점이
1: 네.
2: 얘들이 추위를 이기려고
1: 네.
2: 아미노산이 좀 많아요.
1: 아, 맛있다지.
2: 그렇죠. 그러면 이 감칠맛이 많이 나거든요.
1: 아.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1: 네.
2: 이 찻잎을 따는 것부터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보시죠.
1: 함부로 건드려도 돼요?
2: 아닙니다. 지금 뭐 얼마든지.

0: 이야,
1: 녹차들.
2: 예. 아, 여기 지금 새순 아니에요?
3: 예, 예. 여기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네. 요 여린 잎들을 좋아합니다.
0: 여린 잎?
3: 예, 예, 위에. 아까 1창 2익이라 그랬잖아요.
0: 1창 2익.
3: 초기 하나 있고, 예. 잎이 두 개. 아.

0: 1창 2기에 요 네. 위에 세 손만 네. 요 뼈 이렇게 똑 잡고 이렇게 올리시면 톡톡 아~ 하고 떨어집니다.
1: 요 요기 예. 보면 1창 예. 2기 여기 여기.
0: 예예 예.
1: 이거를
0: 예, 예. 이렇게. 예예. 예. 요걸로만 가지고 만든 녹차가 이렇게. 가장 맛있고 좋습니다.
1: 아, 이거까지 따도 상관없나요?
0: 요거는 이제 1창 3기를 따시고. 아~
1: 예. 1창 2기.
2: 그거 좋은 거죠.
1: 아니야.
0: 아, 원래는 이렇게 해도 녹차는 되지만 네네. 이렇게 여린 잎으로 따는 게 네네. 아주 차맛이 좋고 보면은... 감칠맛이 좋습니다. 아,
2: 그럼 이런 잎은 원래 안 따는 거예요?
0: 예, 안 땁니다. 저거는 이제 억센 잎들은 주로 우리가 발효차류, 홍차류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좀 이런 어린 잎을 쓰고 원래 차는 네. 색, 향, 미인데 예. 일본 애들은 색을 중요시해. 그렇죠? 아. 그 중국 차를 먹으면 향이 강하잖아요. 네. 향을 중요시해. 그 우리나라 분들은 맛을 중요시. 아, 그 감칠맛.
1: 그래서 딱 중간인 것 같아요.
0: 그래서 네. 우리가 아까 차도 네. 여린 잎에 색깔이 좋은 요런 잎만 따가지고 네. 차를 많이 만들어서 마셔요.
2: 그게 맛있다.
0: 예, 그러니까 네. 그 맛이 네. 다른 어느 나라의 차맛보다 우리나라의 차맛이 좋은 거예요.
1: 훌륭하다. 네.

0: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다음 우리 차 덕으로 한번 가볼까요?
1: 와, 덕누거, 예, 가시죠.
0: 녹차를 만들러 가겠습니다.
1: 네. 네.
0: 제가 이 미리 만든 녹차를 가지고
1: 예.
0: 냉침차를 만든 게 있는데 시원한 냉침차 한 잔 드시고
2: 너무 좋아요.
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어, 지금 여기,
0: 잠시만 들고
1: 저기 지금 땀 맺힌 거 보이세요? 와, 시원한 거 땡겼는데.
0: 이제 저온에 네. 시간을 좀 줄여서
1: 네.
0: 쓰고 뜰본 맛은 좀
1: 없어요.
0: 줄고 카페인 양이 네. 또 절반 이하로 줍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젊은 분들이 네. 이 맛을 참 좋아하셔요.
1: 너무 예쁘고.
0: 이제 이거 해야지.
1: 저는 약간 느낌이 맛이 그 녹차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2: 그럼
1: 그거에 살짝 그 연한 맛?
0: 부드럽고 연한 맛.
2: 담백한 맛.
1: 담백한 맛이 나는데 쓴 맛이 없어요.
2: 그거.
1: 신기하다.

0: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네. 차를 듣는 거를 이제 예? 체험을 하시길 네.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일단 후끈후끈거리는데 네. 한번 네.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이야, 네. 270도.
0: 네. 뜨끔하게 네. 좋은 온도입니다. 야, 예.
1: 270도.
2: 네. 네. 270도.
1: 어, 한번 살짝. 아, 정상입니다. 36.9도.
3: 아, 익히네.
0: 이거 하나씩. 워낙 아, 뜨거우니까.
1: 화상을 입을 수가 있으니까.
0: 예, 장갑도 하나씩 찌고. 네. 이거 지금 토시도 하나씩 하시고. 네. 네. 우리 선생님도 네, 네. 토시하시고 장갑 끼시고. 요 소태 넣는 거는 네. 우리 신생님이 어, 옆에 딱 넣어주시면
1: 넣을 때 이렇게
0: 아니 한 목에 팍, 아, 한 방에요? 한 방에 넣어주시면
1: 네, 갑니다.
0: 예예. 예. 그러면 제가 시원을 하겠습니다. 예.
1: 오 소리 난다.
0: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좀 누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 아 그리고 이제 도르게 위로 젓고 위로 던지고 도르게 지금 어. 소리가 예쁘죠?
1: 네. 예. 아니 냄새가
0: 냄새. 아. 요 지금 올라오는 향이 네. 우리 녹차 만들 때 진향이라 그래요. 아, 녹차의 진향. 예예. 네. 예. 이 맛이 이 하다 보면 이 향에 취하는 수도 있어요. 예. 두 번 이제 한 번씩 해보시는데 네. 또 이렇게 쪼시고 옆에 그냥 발을 그냥 넣고
3: 예. 왜 이렇게 해서
0: 예. 위로 확각 위로 확 전체로. 어, 오케이 오케이. 이야 잘하시네.
3: 어우 예, 예. 어우 뜨거. 어, 예. 한 번 더 이렇게.
1: 소장님 또 예. 네. 터치 터치.
0: 제가 이 정도로.
1: 야. 야, 우리 소장님. 어,
0: 야, 이거 뭐.
1: 소림사. 야, 소림사, 소림사. 어. 소림무공.
0: 예, 괜찮습니다. 네. 어떻게요? 잎이 지금 좀 줄어들고 예. 눅눅해지는 거죠? 네. 예, 예. 예.
2: 어, 배는 왜 뜨거워지는 걸까요? 어, 이 배가. 예.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배는 왜 뜨거워질까 말입니다.
1: 자, 오, 이거 안 돼요. 타요, 타요, 타요.
0: 타요. 예, 타면 안 됩니다. 타요.

0: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네. 이쪽으로 다 담습니다.
1: 아, 담아요?
0: 제가, 예. 오우, 저랑 같이 싹.
2: 어떻게
0: 뜨거요?
2: 어떻게 이야, 아까 그 생생하던 잎이
0: 예, 이렇게 됐죠.
2: 갑자기 시금치가 됐어요.
0: 예, 이렇게 된 잎을 차 맞내기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유념이라고 하는데 차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2: 예, 상처를.
0: 상처를. 차를 이렇게 손을 한 손 안에 들어오게 모아가지고 살살 이제 둘려보십시오.
1: 아, 굴려져요?
0: 굴려줘. 예, 예, 동그랗게 공 모양을 만들어서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상처를 내주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요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유념을 하고 네. 다시 한번 저 솥에다 이거를 넣어서 아. 이제 또 굽습니다.
2: 아, 그래요?
0: 예. 근데 어? 그거를 몇 번까지 하느냐?
2: 구중구포.
0: 네. 그렇죠. 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거를 구중구포라 그래서 네. 아홉 번 듣고 아홉 번 유념까지 한 그런 셈입니다.

0: 고관절이.
1: 다운에 오신 분을 예. 기념해서 예. 두 분한테 예. 말차를 한 잔 대접하고
2: 싶습니다. 아, 말차.
1: 그래서 야. 지금 직접 제가 네. 격불을 해서.
0: 격불이 뭡니까?
1: 예, 요 말차 가루를 네. 예, 물을 넣고 네. 여기 있는 요 차선으로 네. 예, 이렇게 흔들면 거품이 일어납니다. 격불은 보통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격불을 보통 합니다.
0: 와, 색깔이 진해가지고.
1: 예.
0: 와, 냄새가
2: 그러니까
0: 와.
1: 이게 이제 요즘 우리 나라 젊은이들도 많이 마시고 전 세계 젊은이들이 네. 말차에 많이 그 찾고 있고 좋아하는데 가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색입니다.
2: 네, 색, 맞아요.
1: 예, 요 색을 색을 통해서 이 심신의 안정도 찾고 풍미도 같이 느끼면서 이제 마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신생님한테 먼저 이렇게 네. 모셔드리겠습니다. 좀 아, 따스한 물로 해서 네. 따뜻합니다. 우리나라이 뭐 다도라 그럴까? 네. 차를 네. 마시는 예법에서는 우리나라 분들은 왼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0: 왼손으로 받치고.
1: 오른손으로 이렇게 예, 왼손으로 받치고 어우. 오른손으로 해서
0: 네. 아 냄새 너무 좋다. 일단 한번 저는 이 따뜻한 네. 네, 한번 이 말차를
1: 한 모금씩 한번 네. 해보십시오. 예.
0: 굉장히 깊어요. 아니 맛이 처음에 딱 입에 들어갔을 때 쌉싸름하거든요. 끝맛은 깔끔해요.
2: 부드럽죠?
0: 네.
1: 뭐 상당히 풍미가 있습니다.
0: 네, 한번 드셔보시죠.
1: 따뜻하니까 천천히 음미하면서 맛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0: 예. 약간 그 해장하시듯이 국 드시듯이 그냥.
2: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후루룩 먹으면서 바람이 섞임, 공기가 섞이면 향이 더 진하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네.
1: 어떠십니까?
2: 아유, 좋습니다. 그 전에 먹은 거랑요, 훨씬 다른 게 차에서 이런 맛이 난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구수한 맛이 나요. 네. 마치 육수처럼.
1: 감사합니다. 말차 외에 우리 집은 특별한 메뉴가 하나 더 있는데
0: 또 있어요?
1: 그걸로 한번 오늘 또 대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잠시만. 네.
1: 네. 이게
2: 말차잖아. 아 냉말차.
1: 이게 바로 말차 맥주라는 겁니다.
2: 어? 맥주라고요?
1: 콜. 예. 노알콜. 아~ 예.
2: 들어와요. 아니 이거 말차처럼 생겼는데.
1: 아니 냄새가 맞춰서. 예. 요거는 서로 브라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아, 예. 예. 아 좋다. 청량한. 네. 아. 청량한 그 맥주 특유의 어떤 그 홉향도 나고요.
1: 예.
2: 근데 이제 홉향을 이기는 이 차의 향.
0: 예. 이거 뭐 말주 아닌가요? 말주?
2: 말주. 말술.
1: 예. 네, 말차 맥주입니다.

0: 오늘 말차 시험한 결과 맛이 어떠셨습니까?
1: 야, 일단 말차를 먹다 보니까 이 차의 세계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달리는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는 맛있는 차로 취미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1: 아, 진짜 빠졌어요.
2: 되게 건강한 판단인 것 같아요.
1: 아, 지금 덕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 덕질을 네. 바꿔야 되죠.
0: 아, 이제부터는 차를 즐기하시면
1: 알겠습니다.
0: 더 멋진 인생이 아마 네. 펼쳐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2: 참 많은 거를 네. 보고 듣고
1: 먹기도 하고
2: 즐기며 네. 잘 놀고 잘 먹었죠.
1: 아, 저는 일단은 우리 수장님이랑 네. 1박 2일 동안 문경 여행을 했잖아요.
2: 네.
1: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2: 경사 소식 들렸나요?
1: 많이 들렸어요. 어, 일단 막 급제도 할 것 같고 지금. 네. 일단 패러글라이딩도 한번 타시고 그리고 약돌돼지도 좀 먹어주고
2: 먹고
1: 네. 그리고 또 그 있잖아 칼,
2: 야
1: 고려 왕검, 아 그것까지
2: 제다이처럼,
1: 예
2: 네. 제다이처럼 또 제다도 하고,
1: 네 제다도 하고,
2: 네.
1: 야 재밌었네요,
2: 네.
1: 진짜, 네
2: 문경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묶어서 또 한번 오고 싶은 문경,
1: 맛있게 문경,
2: 재밌게 문경.

줄을 타는 사람을 줄꾼이라고 하고요. 또이 줄꾼이 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재담이라고 합니다. 재담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전통 연희 탈춤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풍자와 해학의 종합예술인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탈춤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공연예술이죠. 음악, 춤, 그리고 연극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탈을 만드는 장인의 예술 정신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평등을 강조하는 주제가 오늘날에도 통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전승자들이 있고 또 대중들도 탈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전승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도 받았다는데요. 예인 집단 무탈의 무대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야, 이곳이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나라는 인간은 소시적부터 이 풍류정이란 풍류정은 다 다녀봤지만 이렇게 또 재미있어 보이는 풍류정은 처음 보는구나. 어디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오호, 이제야 알겠다. 자세히 살펴보니 오늘 신명란 판이 벌려진다던 여기가 국악 콘서트 판이 분명구나. 그렇다고 하면 이 천하 한량 치바리도 함께 놀아보는데, 놀아보세 놀아보세 치바리와 놀아보세.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액을 막고 복을 빌고 또 흥겨움을 전하는 전통 연희를 젊은 연희패들의 무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청복 젊은 연희.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볼 팀은 션비 프로젝트 시선 강탈입니다. 션비는 선비의 옛말이라고 하고요. 또 전통을 기반으로 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예, 대중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오늘 무대에서는 옛 탈춤을 상상하면서 만든 탈 쓰고 춤추는구나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춤추는 구나의 구나는 역병과 귀신을 몰아내는 의식을 뜻하고요. 또 역귀를 몰아내는 의미를 가진 방상시탈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탈 쓰고 춤추는구나, 션비 프로젝트 시선 강탈의 무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0: 쉬! 쉬!
1: 하이! 결국 같이 살아야 하거늘 우리는 역병으로부터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허나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정성이 지극하니 어찌 그냥 보내드리겠소? 명주머니 목에 걸고 복주머니 손에 들고 자손주머니 허리에 차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평생을 잘 사시라고 하느님께 비옵니다.
0: 그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역기부터 역병까지 모두 한삼 끝에 모아 들쳐 메고 가자!

미술관이나 사실 박물관 같은 데서 그림을 그려보는 경험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노트를 하나 들고 들어가서 그걸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적어보고 이런 경험이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이랑 정말 많이 달라요. 하나를 뭔가 이렇게 쭉 관찰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그림 그리는 것만큼 사실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나 과학관 갔을 때 작은 노트 하나 들고 그림으로 메모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 저도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른 한 명 표현하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0: 안녕하세요.
1: 네. 자연사박물관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0: 네, 저도 또 뵈서 반갑습니다.
1: 박물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할게요.
0: 네, 네.
1: 자연사박물관은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종교이, 환경이 됐고 그 환경이 어떻게 변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았고 현재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 같은 걸 보여주는데요. 우선 저희 박물관의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딱 보시면 많은 분들이 티라노사우루스
0: 아닌가 그쵸, 맞아요.
1: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머리 폭이요, 티라노보다 조금 가야 그래서 좀 얄쌍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티라노사우루스는 손가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0: 두 개.
1: 근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는 세 개.
0: 세 개구나.
1: 티라노는 이게 손가락이지만 앞팔도 되게 짧아서 몸에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0: 아, 아 맞아요.
1: 칸토사우루스는 조금 깊이다. 해보시면 여기 이빨이 있는데
0: 네.
1: 재미난 점은 이빨이 위에는 없고 아래만 있어요.
0: 오, 그러네.
1: 예.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0: 그냥 삼켜야죠.
1: 그쵸?
0: 네.
1: 먹이를 한꺼번에 삼키다 보니까 그 흠들이 남게 있겠네요. 제가 대양오징어 같은 거를 주식으로 먹는데 걔네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혈판에 긁혀서 생긴 상처들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이렇게 네. 전시물도 봐도 좋지만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어플을 따신 다음에요.
0: 네.
1: 이걸 이렇게 비춰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재미난 영상들이 나와요.
0: 그래서 오! 오! 어, 재밌다, 이거.
1: 예. 3층에는 우리 지구가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로 이루어졌는지 2층에는 그쪽에 사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요. 1층에는 그 중에서 저희 사람과 관계 있는 걸 뽑아서 전시를 해놨으니까요. 아~ 그걸 보시면서 이제 보시면 좀 더 즐거운 관람 되실 거고요. 저는 직장이에요.
0: 아, 네.
1: 이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신기하다. 동굴을 지나서 광물 코너네요. 광물은 물감의 역사랑 되게 많은 게 밀접하게 되어 있어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런 거, 이런 파란색 이런 거를, 이런 보석 같은 거를 갈아서 썼거든요. 어, 여기 얘네들 몰려있다. 청금석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되게 재미있는 건데, 얘가 너무 비싼데도 이걸 물감으로 다들 썼던 거예요. 단청에도 쓰이는 이 색깔이 이거였었을 거예요.

광물이나 이런 거는 약간 반짝거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고, 돌 자체의 느낌이 조금 나오게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제가 청금석도 그렸지만 그 옆에 있는 이제 아줄라이트라고 남동석도 있거든요. 청금석이 너무 비쌀 때 그 이후에 이제 10분의 1 가격으로 저 남동석을 또 물감으로 쓰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것도 옆에 좀 같이 놓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로마 톨라이트. 아, 얘들 진짜 못생겼네. 캄브리아 시기에 막 이렇게 생명이 대폭발했다던데 진짜 못생긴 애들 다 폭발한 것 같아요.

조명이 있으니까 노랑도 하나 꺼내고. 여기 좀 어두워서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잘 보여요.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 갔을 때 그때 이제 되게 큰 홀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어서 걔를 그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억이 있어서 티라노사우루스를 다시 그리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린 건데 회색 마커로 이 공룡의 뼈들을 어느 정도 다 모양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까만 펜으로 이렇게 어둠 음영 같은 것들을 내고 끝내려고 합니다.

1층에 이 식물 관련된 데는 예전에 왔을 때는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네요. 저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것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어떤 걸 그리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할 것도 없이 한 발자국만 옮기면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딴 것보다 얘네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내가 본 만큼을 남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박물관 드로잉 나들이가 매우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식물 이름은 너무 어려워요. 아가스타체 루고사라고 합니다.

0: 아, 어렵네.
1: 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김창일입니다. 오늘은 견지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지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고유한 낚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약하면서도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것들은 작은 사이즈의 물고기들을 가지고 주로 낚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평면으로 민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렇게 큰 낚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낚시는 주로 큰 물고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바닥에 꽂는 거예요. 바닥에 꽂아뒀다가 물고기가 낚이면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간단하게 이 견지 낚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서 더 상세하게 그리고 더 재미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감독님.
1: 네.
0: 견제 낚시 해보셨어요?
1: 처음 해보죠.
0: 처음 해봐요?
1: 요즘 누가 이런 걸로 낚시해요?
0: 아유, 이게 우리 역사가 얼마나 오래된 건데 저는 얼마나 해본 것 같으세요?
1: 제가 봤을 때는 좀 해보신 것 같은데
0: 저도 수없이 했죠, 책으로.
1: 책으로? 역시 입으로 낚시하신다는 전통 견지 낚시잖아요. 언제부터 이거를 시작했죠?
0: 기록으로는 고려시대에도 기록이 있어요.
1: 네.
0: 근데 한 1000년 정도는
1: 1000년이요?
0: 그러니까 사실은 500년 그 앞에도 있었을 거니까 1000년 정도는 될 수도 있다. 근데 아까 그 1000년은 그냥 그 잘라주세요.
1: 어쨌든 1000년 가까이 된 낚시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잡힐까요?
0: 아유, 잡히죠.
1: 진짜요?
0: 견지가 크게 세 가지예요. 얼음 빙판 위에서 하는 얼음 견지가 있고, 배 위에서 하던 배견지가 있고, 여울 견지가 있는데 빙판 위에서 하던 얼음 견지로 더 많이 잡았어요. 특히 한강이라든지 대동강에서는 한겨울에 견지로 낚아올린 물고기로 한양에 있는 백성들이 겨울에 단백질을 공급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0: 그러면 이 견지 낚시를 하셔가지고 어떤 종류의 고기를 잡으셨나요?
1: 플라스틱으로 된 견지를 가지고 피레미죠, 피레미. 피레미는 종종 잡았어요.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0: 선생님, 입으로 낚시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입으로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입으로 낚시는 해본 척. 일단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강의할 때 이제 뭐 견지 니네들 해봤냐? 뭐 견지는 이런 거다. 한번 해본 사람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큰 차이죠.
0: 이게 입으로 하는 낚시입니다.
1: 역시 영화 감독답습니다.
0: 그럼 여기 지금 이 강에서는 우리가 이 견지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뭐가 있을까요?
1: 뭐 쏘가리도 잡을 수 있고 많죠. 뭐 있는 건 다 잡을 수 있죠. 처음 이 견지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색다른 맛이 있다. 시원한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하는 이게 매력이네요.
0: 힘든데요?
1: 이걸 빡세다고 하시면은 곤란한데.
0: 첫날부터 너무 이렇게.
1: 아, 뭐 앞으로 여정은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곳이죠. 아, 방금 입질을 처음으로 왔어요.
0: 입질이 왔어요?
1: 톡톡 하고 이제 소식이 없네.
0: 바다 거신 거 아니고요?
1: 바다에서는 날아다니는데 이거 하천에 왔더니 영 안 되네. 용왕이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0: 용왕이라고 하기엔 좀 뭔가. 이게 예전에 그러면 쓰던 이런 견지 낚시 때는 네. 주로 어떤 재료로?
1: 이거 대나무로 했죠. 그 옛날에는 강가 강변 마을에는 이게 필수품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누구나 이거 만들 줄 알았죠. 어, 잠깐만요. 잡혔어요.
0: 어, 왔어, 왔어?
1: 아니다.
0: 걸렸다.
1: 걸렸다.
0: 지구를 잡으셨네요.
1: 야, 아이, 잡힌 줄 알고 좋았는데.
0: 고기 걸린 거랑 바다 걸린 거랑 감을 못 잡으시네.
1: 아유. 큰 거, 아니, 잡혔다.
0: 잡혔어요?
1: 아니네.
0: 아이씨. 아, 진짜 감을 못 잡으시네.
1: 아니야. 야, 견제는 또 느낌이 다르구나.
0: 근데 선생님 기록자로 계속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민속 박물관에서 네. 일을 한다 이러면은 네. 주로 이제 거기서 뭐 유물 같은 거 관리하고 뭐 행사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다니실 수 있는 뭐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
1: 능력이라기보다 네. 이제 유물과 관련되는 것들을 현장성 박물관 안에서 수장고 전시실 안에서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를 기록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그것들을 사라진 거 가지고 기록하면은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을 충실하게 기록해놔야지 미래가 있는 거니까 계속해서 기록하러 다니는 거죠.
0: 네,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짧게 얘기하시는 법이 없네요.
1: 아,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아, 제 이거 낚시하느라고 지금 제 차 양쪽으로 긁힐 것 같은데 아, 이거 우리 박물관을 위해서 내가 지금 내 차를 기증시켰어요. 시간상으로 비슷한데 내가 잘하는 적벽강으로 갈 걸 그랬나?
0: 근데 거기는 좀 확률이 있어요?
1: 많이 잡죠. 저 뭐 플라스틱 가지고도 잡았으니까. 그게 경치는 여기보다 더 좋은데.

0: 오늘 고기 못 잡으면 적병강 앞으로 6개월 동안 안 옵니다.
1: 오케이. 자, 쌤. 예. 이거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예? 아, 아, 이거 첫날부터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생을 시켜요?
0: 이거 참 면목이 없네요, 이거.
1: 아니 뭐 넣으면 바로 나온다면서요.
0: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러지?
1: 아, 낚시가 쉬운 게 아니에요.
0: 정말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거.
2: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1: 자, 처음 해보는 견지 낚시 제대로 당하고 갈 건 것 같습니다. 창희쌤, 네? 입으로 낚시하셔야 되는데 오늘 너무 조용한데요? 갑자기?
0: 입으로 낚시해야 되는데 지금 할 말을 잃었어요. 나 여기 있어. 없어. 물고기 없어. 카메라. 너도 고생이 많아.
3: 저쪽이 확 날려 그래.
0: 야,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 와.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Let's go, Simply K-pop! Hello everyone, I am your MC Alan of Gravity.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imply K-pop MC Gravity 원진입니다.
0: It is already the month of May. You can really feel that crisp, refreshing energy wherever you go, right?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은 괜히 나들이 가고 싶어지잖아요. 야구장 가서 시원하게 응원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0: Totally. Wearing the team uniform and watching the game with some fried chicken. Gnarly.
1: 그러고 보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 나들이 각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속 갔다 올게요.
0: 아니야. 잠깐만.
1: 왜?
0: 원진.
1: 네.
0: But that's what today's Simply K-pop is all about.
1: Uh-huh.
0: It's packed with stages hotter than the heat of baseball stadium.
1: Oh my god, 진짜요?
0: That's
1: 좋습니다.
0: Right.
1: 그렇다면은 놓칠 수 없죠. 얼른 소개해 주세요.
0: All right, let's go ahead and meet the teams that'll make our hearts race like hitting a home run.
1: Uh-huh.
0: Starting with Lee Jimin and her sweet vocals.
1: 네, 청순 여신들 S2의 그리고 감성 발라더 이지훈까지 뮤직 스타트!

0: Hey, guess what?
1: Huh?
0: It's gonna be a very special day in Korea soon.
1: What day? What day?
0: Children's Day!
1: Uh-huh!
0: It is Korea's cute holiday where children get presents and do fun activities.
1: Wonjina.
2: 무슨 선물 갖고 싶어?
1: 근데 어린이날인데 제가 선물을 받아요?
0: Yeah, because you're cute like a baby.
1: 아, 근데 you too, Ellen. 형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귀엽고 또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게 어린이날 선물 그 자체라니까요.
0: Well, thanks, Wonjin. Our upcoming artists will also lift our mood like a Children's Day present, so we definitely have to bring them out.
1: 네, 그럼요. 우리 글로벌 팬분들께도 또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갈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Joy.
1: Oh.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0: 맞아요. 지금 너무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1: Well, don't worry. That will be fixed soon when these performers come on. That's all it takes. You won't even need ice Americano anymore.
0: Wow. 얼른 만나고 싶어요.
1: Alright then, shall we introduce the next stages?
0: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 Keep It Up, If I, Love One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케이팝 아티스트의 뷰티 스타일링에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Welcome!
1: Hello, Lisenn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Lisenne입니다.
2: Hi, we are
3: Lisenne.
0: Yeah. 네, 반갑습니다. Lisenne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concep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now.
0: Wow!
1: Let's bring her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1: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안녕, 리센네. I'm Kelly from Hong Kong, and I really like your new song.
1: Oh. Well, Kelly,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Lisenne today. Please go ahead with the first question.
4: Yes. So,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makeup look for today's stage?
1: Oh. 오늘 무대의 메이크업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5: 오늘은 저는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1: Oh. So she drew a lot of moles on her face, yeah?
6: 그리고 저는 입술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She thinks her lips is the highlight. Alright, good. Oh.
6: 그리고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1: Oh. Some blush on her nose. Any more?
0: 또 있으실까요?
5: 또 있어요. 원현이 오늘 머리
6: 아, 오늘 헤어를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오, 오!
1: 어떠신가요? 오!
0: 아,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4: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6: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7: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6: 죄송합니다.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아이고.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와. Oh, like a very very heavy like a 갸루 style makeup. Yeah. 또 있으세요?
5: 저는 요즘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1: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더 있으실까요?
0: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l 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4: The last question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1: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어허.
6: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들고 갑니다.

0: 진짜 진짜예요, 진짜.
1: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s.
2: 오, 좋습니다.
1: All 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ucena before we go?
3: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1: Let's go.
2: 아, 좋습니다. 리세누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4: Thank you, Kelly. I love you.
0: Thank you. We all love you.
2: 네, 좋습니다. 켈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세누의 무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저희 리센은 이번에 런어웨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리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2: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가루 권위자라고 들었는데요.
5: 공제 야호.
6: 제 야호.
2: 야르 스타일에 대해 뭐 히터코도 오네가 시테모 이데스까?
4: もちろんです。一緒に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2: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오케이, 렛츠고!
4: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2: 네.
4: 네.
2: 어떤 거죠?
4: 제가 심플리 케이팝 하면은 야호 같이 해주시면 돼요.
2: 야호!
4: 네. 그리고 V를 이렇게 하시면 V를 이렇게 내리는데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2: 살짝 밑으로.
1: 눈도
4: 네,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2: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우.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isena's Runaway.
3: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4: 네.
5: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2: 야호.

0: Let's go Simply K-POP.
1: 네,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0: Yeah, we had so much fun too. Thanks to everyone tuning in around the globe as well as all of you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ll.
1: 네, 5월의 청량한 바람처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1: Bye.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파도를 만지는 남자. 보려는 몸짓, 보는 몸짓. 그런 게 아직 내 몸에 남아 있어요. 나는 응시라는 걸 몰라요. 또 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없나요? 나는 서 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문이 떠오르고 있어요. 내가 보이나요? 창문은 멀리 있어요. 창문은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창문은 내 방에 있으면서 멀리 있는 것이니까요. 나도 멀리 있나요? 나는 무엇으로부터 멀리 있나요?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그 또한 지나고 나서야 느껴요. 보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나는 보인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잘 보인다는 게 뭔지 몰라요. 저것 좀 봐. 소리가 들려오면 나도 모르게 보는 시늉을 해요. 나는 보았던 적이 있으니까요. 내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해요.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봐요.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걸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파도가 떠오르네요. 파도가 떠올라요. 나는 바다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나는 바다를 보려 바다를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바다는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바다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은 바다가 아니라 파도예요. 파도는 부서지고 끓고 부풀어 오르고 밀려오고 밀려가고 솟구치고 가라앉고 물방울을 튕기고 파도는 하얀색이에요. 나는 하얀색을 알아요. 빨주, 노초, 파남부에는 하얀색이 없어요. 하얀색은 솜털, 공책, 토끼.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내 왼쪽 눈동자가 아직 확대경 너머의 글자를 볼 수 있을 때였어요. 대학교 입시에 떨어지고 종일 혼자 집에서 지냈어요. 집 밖을 나서는 게 가장 두렵던 시기였지만 불쑥 멀리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했어요. 그런 날이면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가 3호선을 타고 종착역까지 갔다 되돌아왔어요.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특별한 날도 아닌데 대학생이던 형이 내게 하얀색 토끼를 선물했어요.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 상추를 줬어요. 나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를 들었어요. 색종이를 만지작거릴 때 나는 소리하고 비슷했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만지지 못했어요. 하얀색은 살아있었어요. 나는 살아있는 걸 만지는 게 겁났어요. 나는 다른 하얀색은 만졌어요.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잠들길 기다리는데 하얀색이 깡충깡충 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화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은 연두색을 먹고 또다시 하얀색이 됐어요. 나는 하얀색을 산책시켜주고 싶었어요. 수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수요일의 연두색은 월요일의 연두색보다 연두색이었어요. 화요일의 연두색보다도 연두색이었어요. 나는 토요일에 하얀색을 산책시켜주려고 했어요. 목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하얀색이 연두색을 먹는 소리가 잠깐 들려오다 말았어요. 먹다만 연두색이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연두색은 시들어 갈색이 돼갔어요. 밤이 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운 내가 잠들도록 하얀색이 뛰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금요일에도 나는 하얀색에게 연두색을 줬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금요일에 연두색이 갈색이 돼 하얀색 앞에 놓여 있었어요. 갈색 옆에 연두색을 놓아두려는 내게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얀색이 죽었구나. 나는 그제 하얀색을 만졌어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집 근처 양재천 뚝 옆에 구덩이를 파고 하얀색을 묻어줬어요. 꽃삽이 들린 내 손에 갈색 흙이 묻어 있었어요. 빨주 노초 파남부에는 왜 하얀색이 없을까요? 그 집에는 하얀색이 있어요. 그 집 하얀색은 새장 속에 있고 다리가 하나예요. 나는 하얀색을 잊어가고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있어요. 내가 하얀색을 잊어도 하얀색은 죽어요.

전화가 제게 어느 날 들어왔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설을 쓰게 됐어요. 그러면서 역사 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위안부 출신이었던, 그런데 살아 돌아온,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내서 그 노인이 된, 노파가 된 그 한 분에 대해서 네,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역사 의식이 있어서 한 명을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위안부 할머니 두 분이 사시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살아가시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는 이제 활동가 분들이 계시는 그런 주거 공간이 있었는데, 전혀 친분이 없었는데, 제가 한 명을 펴내고 얼마 이제 기간이 지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위안부에 대한 소설을 써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할머니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다고. 활동가분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이제 증언하시는데, 그리고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활동가분들, 그리고 이제 연구에, 그 위안부에 대한 연구를 계속 꾸준히 해오시고 있는 분들로부터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저희보다 더 일찍 관심을 가졌고, 또 그분들의 증언을 어쨌든 기록을 해두셔서 제가 소설을 쓸 수 있었으니까, 그분들께 도리어 제가 감사하다.

그 피해 사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또 다른 또 피해를 그분들께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어렵게 회복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뭐 인권에 다시 또 상처를 주는 트라우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설을 쓸 경우에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경험했던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동원되어서 위안소에서 경험했던 그 끔찍한 그 사실들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 이제 거짓이라고 독자분들이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로 했던 경험들이고 또 그 고통,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고 계신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증언들을 적극적으로 소설 안으로 가지고 오는 것. 네. 혹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좀 어려웠는데요. 다 가깝게 느껴져요. 남성도. 어떤 경우에는 남성이 화자일 때 더 여성이 화자일 때보다 몰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도를 만지는 남자의 그 화자도 남성이죠. 남성인데 그런데 또 그 안에 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다 조금씩 다 저를 닮아 있는데 근데 더 많이 닮아 있는 어떤 한 인물을 뽑으라면 그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또 딱 저다. 이 인물은 또 그런 인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소설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데 그냥 독자의 입장으로 제가 돌아가서 제가 읽고 싶은 소설 그래서 읽게 되는 소설 그리고 또 좋아서 반복해서 읽게 되는 소설 저의 무지를 일깨워주거든요. 근데 그 무지라 함은 남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저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고 저지르는 폭력. 그러면서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은 사람이 제가 더 돼야 되겠다. 아, 내가 무지했구나.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제가 좀 더 세계의 평화 아니면 가정의 평화 또 친구들과 지낼 때 또 좀 더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하게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네. 쓰고 싶은 이야기가 올 때 쓰는데 흥미로운 이야기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흥미를 느껴서 제가 쓰고 싶어서 쓴 이야기를 어떤 독자분이 읽고 공감해주고 그런 일은 사실 굉장히 귀한 고마운 일인데 언어가 다른 더 보편적인 어떤 공감을 어쨌든 그 소설이 불러일으킨다는 거니까 작가로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소설들, 한국 소설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한국 작가 분들, 해외 독자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즐겨 읽어 주시고, 그러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네, 이미 많은 사랑을, 많은 작가분들이 받고 계시고, 또 읽히고 있고, 네. 그래서.

0: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If the land of Jeju-do Island has Hallasan and Ulleum, or the volcanic cones, its seas have stone mountains. Our first destination is the Noal and Socheonji dive spots between Jeju's main island and Seopsom Island. The moment you dive, you see massive rock mountains.
1: 너알 포인트는 이미 다이버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버블 폭포, 꽃동산, 산호동산이라고 하는데 수심은 대략 한 15에서 30m 바닥에 바위 봉우리 형태의 돌산들이 끊어질 듯 연결되어 있습니다. 봉우리의 수심은 한 10m 내외로 초보자들도 부담 없이 보트 다이빙이 가능합니다. 너알 포인트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낮은 돌산에는 분홍 바다 맨드람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키가 큰 돌산 위쪽에는 거품 돌산호와 말미잘 군락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0: Schools of white-saddled reef fish, whose main habitat is the coastal waters of Seopsom Island, gather near the blooming pink soft corals. In the area's waters, these stone mountains stretch on like a mountain range. At Socheonji dive spot next to Noal, there is a tunnel that cuts through the rock mountains. It is large enough for a single diver to pass. This famous spot is where divers like to take photos against the backdrop of soft coral.

0: 연세미연은 부차바위 포인트에서 강정 해군기지 사이에 있습니다. 아, 돌산으로 된 수중야의 상층부는 수심 15에서 한 20m 정도로 부채산호와 연산호 등 여러 종류의 산호들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는 돌산들 대부분이 그렇듯 물고기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바다 거북이 종종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1: Bursting into bloom, cover every surface atop and alongside the rocks. The valleys surrounded by corals offer a magnificent sight. Predators are out to hunt fish, enjoying the abundance the day offers. To the prey, the ocean is a world of constant tension. While filming a lionfish, a sudden alarm rings out.

0: 아니 잠깐만 여기 이 동네 뭐야?
1: 야 닭고기집이야. 와. 와 이런 작은 시골 마을 느낌의 고기 식당 이렇게 많아요?
0: 그러니까.
2: 단호가 워낙에 유명하니까.
0: 저기만 저렇게 몰려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너무 신기하다.
3: 자 이곳은 합천군 삼가면입니다.
4: 돼지에 이어서 이제 소를 먹기 위해서. 야. 삼가하면 한우입니다.
0: 와.
1: 다 한우집이네.
4: 이 많은 한우집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1: 와.
4: 머리가 아프죠.
0: 네. 근데 여기 근데 다 맛있겠네. 일단 고기가 맛있으면 되니까.
4: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새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1: 오, 이 사람 진짜 많다.
5: 안녕하세요.
0: 아, 고소한 냄새 나.
1: 오사르만의 냄새가.
0: 아, 오랜만에 맡아본다.
1: 이 방앗간 냄새.
0: 삼가 참기름집이 있다.
4: 이야, 저기 참기름집 안에 있네요. 이렇게.
1: 와.
0: 아, 뽑고 있네. 이야. 들기름, 산초기름, 각종 기름 일체.
4: 1942년부터 가업 3대.
1: 와, 42년부터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왜 이렇게 젊으시지?
4: 3대? 4대?
6: 3대예요.
0: 3대. 아, 3대. 아, 갑 3대라고 돼 있네.
1: 아, 우리나라 3대 있기 쉽지 않은데.
0: 와, 아니, 참기름 냄새가 저쪽 골목부터 나요.
6: 아, 그래요?
0: 네, 네.
6: 감사합니다.
1: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 올해 39입니다.
1: 오, 오 되게 동안이시다.
0: 아니, 저는... 그 왜 드셔보시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먹어봐요?
6: 네, 이거는 제가 맛 보면서 먹어요.
0: 오.
6: 참기름이라서.
7: 보여드릴까요?
0: 오, 진짜요? 네. 아, 나온다, 여기.
1: 대박이다. 가짠 기름.
0: 여기만 들어와 봐요. 냄새 대박이야. 아, 씨, 미쳤죠?
1: 우와, 냄새.
0: 미쳤지?
1: 와.
0: 아니, 무슨 맥주 냄새가 나, 살짝.
1: 냄새, 와. 무슨 양조장 것 같다.

0: 우와, 와 이거 감성 미쳤다.
1: 우와, 이게 아니.
0: 맥주 아니야? 우와, 맥주 같다.
2: 냄새.
1: 아, 원래 이런 냄새야?
0: 아, 아예 다른데? 오,
1: 그러니까 아니, 아예 다른데?
2: 버터 향이라.
1: 그러니까. 아니.
0: 어? 이야, 진짜 맛있다.
3: 뭐야 이게?
2: 진짜 고소하다.
0: 이게 들기름 맞아?
2: 이게 뭐야? 이 들기름이야? 이거 먹어보고 들기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1: 와, 너무 너무 좋은데?

0: 우리 어떻게 해?
1: 이거 괜찮다. 형 근데 고깃집은 이제 없는 것 같은데요?
2: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가요?
3: 원래 진짜 맛집은 거리가 아닌 살짝 떨어진 데 있는
2: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1: 아 근데 진짜 멀리 떨어져 있긴 하다.

0: 설마 저기?
1: 일단 주차장 사이즈 보소.
0: 와, 주차장 진짜.
2: 아, 이게 다 주차장이야 지금?
1: 정답.
2: 차가 이렇게 많아 지금 이 시간에?
0: 한우집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2: 좋아. 여기 촬영 안 될 것 같은데?
1: 주말엔 바글바글이야.
2: 촬영 안 나. 하지 말자고 할 것 같은데?
1: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2: 대기예요?
0: 대기예요?
2: 아, 대기가 이렇게?
0: 어. 웨이팅이에요?
2: 아, 웨이팅이 있어?
1: 안녕하세요.
0: 와, 꽉 찼어요.
2: 진짜? 와.
0: 와. 어이, 왜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저희 전현무 계획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혹시 촬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1: 세 명.
0: 세 명이요.
1: 저희 세 명 먹는 거.
3: 저 어디 있게도 봤었는데.
0: 아, 진짜요?
2: 아, 보셨구나.
0: 저 혹시 촬영 좀 괜찮을까요?
3: 촬영이요. 아유, 뭐 형이 오시는 당연히. 아.
2: 이야, 감사합니다.
3: 조금만
1: 대기할게요.
2: 네네.
0: 대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 잘 되는 집 다르네.
1: 다르다 달라.
0: 여기 이름 쓰는 게 있네요. 대기 그게 있네.
2: 그러네.
1: 야,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야.
0: 그래, 일단 앉아있자.
2: 와, 대박이다. 웨이팅 있는 거 대박이다.
0: 심지어 합천 중심도 아니고 그래. 빠진 곳에서.
2: 아니, 우리 여기 앞에까지 오기 전까지 이 집이 안 보였어.
1: 아, 근데 이 한적한 곳에.
2: 그러니까.
0: 이 한적하고 이 점심 한우인데.
1: 그리고 합천이 또 한우 유명하다고 하니까. 아까 저분들도 진주에서 오신 분들이야.
0: 아, 진주는 또.
2: 궁금하다. 와.
1: 태어나서 합천 한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2: 아니, 한 동네에 돼지고기, 소고기가 다 유명한 건 진짜 신기하다.
1: 갑시다.
2: 들어가요. 와, 이렇게.
0: 아, 분위기 좋다.
2: 사실 여기는 방송 나가면 좀 손해볼 것 같은데?
1: 왜?
2: 아, 이거 장사 잘 돼도 좋긴 하지.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먹고 싶을 때 못 먹으니까. 웨이팅이 너무 많아지면 그런 거 알잖아. 나만 하는 맛집이 좋은데 모두가 하는 맛집 되는 순간 내가 못 가기 시작하면.
1: 그래서 하나 읽어줄게. 오늘 네? 대전의 쩝쩝방사 동지들의 제보에 의하면 전현무 계획은 식당과 북어 식당 저 시내부터 중앙을 관통해 유성까지 털고 갔다고 제보가 들어왔다. 왜 이렇게 전현무 계획은 대전을 자주 오는 것인가? 대전인들 너무 힘들다.
2: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4: 안녕하세요.
2: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1: 뭐 먹으면 돼요? 즉?
2: 모듬이 있네. 아니, 가격이 엄청 싸.
1: 왜 이렇게 싸요?
4: 싸죠.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1: 오늘은 뭐가 제일 맛있어요?
4: 저희는 고기는 항상 좋습니다. 특불 한우 중에서도 나인 넘버만 취급을 하거든요.
0: 아, 나인만. 와.
2: 아, 진짜.
0: 저기 여기도 적혀있네요. 특불 등급의 최고급 한우만 사용한다.
5: 안녕하세요. 합천군 삼가면 한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도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최고가 아니면 판매를 하지 않는다. 투뿔 한우 중에

0: 촛불에 굳은 금만.
1: 그래서 다른 집이 못 따라올 수도 있겠구나.
2: 우리 안 산 거기랑 똑같은 거.
0: 네, 그러니까.
3: 감사합니다.
2: 소고기 이 불판이 제일 맛있어.
1: 막혀 있는 불판. 보통 정육식당은 반찬이 많이 안 나오는데.
2: 아니, 생강이 왜 나와요?
3: 생강. 그래서 저희는 초절임을 한 생강을 같이.
0: 방어 먹을 때.
3: 네네네.
0: 소고기 넣어. 천이라고 그러지.
1: 너무 산이 많아서.
0: 너무 맛있어. 상콤하니.
1: 맛있네.
2: 진짜로? 옷 구워?
1: 아니요.
2: 귀찮아?
4: 인간들 맞네요.
1: 잘 구워요, 잘 구워요. 잘 구운데 본인 스타일이 있으니까. 어떤 스타일로 구워요?
2: 미디엄 레어. 아...
1: 웰던으로 먹어봤어요?
0: 너무
2: 안 먹어.
1: 좋은 고기는 웰던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2: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어?
1: 원래 고기는 다 구워 먹는 게 맞아요, 원래.
2: 굳이 좋은 고기를 왜 웰던으로 먹느냐?
1: 취향. 겉은 바삭하게.
3: 고기다, 고기다.
0: 이야. 이야. 색깔.
2: 와. 빛깔 봐라.
1: 네.
3: 요 제일 큰 덩어리가 꽃심이고요.
1: 예.
3: 안창살, 홍시살, 치맛살, 그다음에 꽃갈비살, 살치살. 다 잘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 이거 이번 주에 저희 1,90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토꿀 한 해. 1,900만 원 주고 사왔거든요. 토꿀 한 해. 넘버
1: 나인 한 마리.
3: 네, 1900만. 지금 토꿀 한우 중에서 넘버 나인 중에서도 특산 한우는 가격이 지금 그 정도까지 가요.
0: 와. 제가 원하는 소는 그렇게 많은 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1% 안의 소기 때문에 저는 질 좋은 소는 무조건 마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블링이 이제 꽃처럼 많이 핀 선명한 마블링. 특히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특상 한우라고 하거든요. 공판장에서도 그날의 최고의 단면도를 보고 등급이 나오는 소를 중매인하고 얘기해서 이 소를 사주세요 해서 지금은 소 한 마리에 거의 1,700만 원에 다 육박하게 소가 들어오고 있어요.

0: 야.
1: 색깔
2: 진짜 아름다워.
0: 어,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는. 그 전국에서 구해오는 그 느낌이 난다.
3: 아, 좀 멋있다, 얘네. 어. 진짜로 멋있어.
0: 이건 진짜 한반도예요, 지금.
3: 진짜 멋있다.

0: 고기 자체만으로도 맛있네요.
1: 네. 그래.
2: 부설처럼 불쾌한 거죠.
3: 너무 좋다, 지금. 최고다. 아, 갈비가 진짜 맛있다.
1: 요 정도 단면이 제일 맛있는 거야.
3: 버터네, 버터 이거.
1: 맛있다.
0: 근데 고기가 진짜 좋다. 아니, 일단 신선함이 너무 느껴져. 엄청 고기가 좋다는 게 그냥 느껴져. 난 더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좋은 고기일수록 그래도 맛있다니까.
1: 뭘 강하고 싫어하네.
0: 맛있는데, 저 믿어봐요.

0: 이게 고기잖아. 고기 맛은 이거지. 이제 고기 맛이 느껴지잖아.
1: 둘 다 매력 있어.
2: 달래다.
0: 이름이 있으니까 계속 나온단 말이야.
2: 겉이 바삭, 살짝 바삭까지는 아닌데. 근데 어차피 몰캉한, 어차피 몰캉한 부위다 보니까.
0: 네, 난 이런 스타일.
2: 딱 좋아요. 아니, 육향이 더 느껴지는 것 같고.
1: 인정.

0: 아니. 와, 고기 시절이네.
1: 이 지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야, 먹어봐. 와,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0: 우와.
1: 너무 맛있어.
0: 너무 부드러워. 말이 안 돼.
1: 아, 고기, 와.
0: 얘 진짜 맛있다.
2: 적당히 고소하고 적당히 식감도 있으면서. 와. 소 한 마리 잡으면 600에서 800 나오니까, 그램이.

0: 네.
1: 너무 부드러운데?
2: 맛있다.
1: 아니 여기는 살이 많을 수밖에 없대. 이거는 일단 고기가 너무 좋아서.
3: 이런 좋은 고기를 이렇게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1: 근데 가격이 저렴해서 진짜 괜찮다.
3: 3인분 10만 원이니까.
0: 아 훌륭한 거지. 서울에서 이렇게 먹어봐.
3: 숯불 9등급 한우가 이 정도면 싼 편이긴 하지.
0: 엄청 싼 거지.
3: 조생강도 괜찮다. 너무 막 잡아먹진 않아, 조생강이 생각보다.
0: 새콤해서 많이 세지가 않아.
1: 이 집이 반찬을 잘하신다. 이게 고기잖아.
2: 와. 맛있다.
0: 단골들이 여기 된장을 시켜서 샵으로 차돌을.
3: 아 차돌을 구우는 게 아니고 된장찌개에다 끓인다.
0: 샵으로.
3: 샤브샤브로 된장찌개를 만들어 먹는다는 거죠? 차돌 된장찌개.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 괜찮다.
0: 뭐가?
1: 하나 먹을래요? 된장찌개를 딱 마무리 해줘야 돼. 아 이렇게. 어? 이렇게 끓여? 아, 아 이거 여기다 넣는 거구나.
0: 붓는 거지.
1: 아, 붓는 거구나.
3: 진짜 샤브샤브처럼 먹을 수 있겠다. 냄비가 커가지고.
1: 대박이다.
0: 차돌도 두껍게 썰었네.
3: 그러니까 평소 차돌보다 두껍다. 슈즈가 글로벌 팬이 제일 많잖아요.
1: 아, 제일 많다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중화권에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빡스라는 음악 차트에서 쏘리쏘리부터 시작해서 최장 기간 1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3: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좋아해요 이러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슈퍼주니어였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1: 근데 요즘에 나 큰일 났어. 요즘에 나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겨.
0: 빠져서?
1: 어.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
3: 그럼 또 요요요를 해야겠네요.
1: 아 고민이죠.
3: 야, 된장 잡으면 처음이네.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1: 그냥 이렇게 먹는 거야 그냥?
0: 어.
3: 던져 먹는 거야 그냥.
1: 그렇지 잡으셔 보니까. 와.

0: 기본적으로 차돌이 너무 좋은데?
1: 아, 고기가?
0: 고기가 미쳤다. 야,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네요.
2: 맛있게 먹는 법을 너무 잘하는
0: 차돌을 된장찌개 샤브샤브로 해먹을 생각을, 와.
2: 아, 너무 맛있다.
0: 차돌 진짜 맛있다. 밥 싸가지고 그냥. 밥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1: 입어야겠다, 내가.

0: 와. 미쳤다.
1: 여기에는 니코치아 좀 써야 될 것 같아.
2: 비벼 먹게요.
1: 이렇게.
0: 그렇지.
1: 이거지.
2: 그렇지.
3: 잠자면 미쳤는데요, 이거? 너무 좋은데?
0: 우와!
3: 고추장에 이제 빛을 보는
1: 이거야, 이거.
3: 아, 이건
1: 이제 더... 고추장에.
0: 와. 너무 맛있다.
1: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어?
3: 어, 궁금하다, 목표.
2: 목표? 뭐 많죠. 슈퍼주니어를 계속 하는 것도 좋고, 뭐, 돈을 많이 벌어고 싶기도 하고, 막, 건물도 사고 싶고, 근데, 통계적으로 모든 걸 다 하려면, 오래 살아야 되겠다.
3: 장수가 목표예요?
2: 무병장수가. 무병장수가. 나는 진짜, 누구보다 오래 살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에 세상 발전 엄청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자동으로 가요. 지금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40인데 그러면 내가 한 80대면 어떤 세상이 일어날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럼 내가 한 120, 150대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지도. 그래서 나는 기네스북 한번 찍어보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다는.
1: 아니 그러기에는 운동을 너무 안 하잖아.
2: 의술이 너무 좋아지잖아. 형 지금 뭐
3: 같은 생각이에요.
2: 어.
3: 운동 왜 함?
1: 나랑 똑같아.
3: 역대 최대 장수가 122세고 현존은 117세래요.
2: 제가 130세까지 한번 살아보는.
3: 저도 똑같은데 저도 장수가 목표예요.
2: 와 무조건. 너가 오래 사나 내가 오래 사나 한번.
3: 저 35세니까 저는 140세까지.
2: 그럼 약속하자. 우리 둘 중에 먼저 죽는 사람 병상에 가서 웃어주기.
3: 아 좋습니다. 깔깔깔 웃기.
1: 너희 둘 장례는 내가 치러줄게.
2: 형이 더 오래 산다고?
3: 근데 죄송한데 형님 그때도 다 해보시려고요?
2: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다 같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아. 아니 합천이라는 곳은 나 사실 뭐 이름만 들어봤지 뭐 내가 여기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나 이번에 지도 보면서 처음 알았어, 요 위치를. 근데 생각보다 맛집도 너무 많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너무 많고
1: 활력도 있고
2: 어. 사람들한테 야 거기 갔어? 그럼 그거 먹어야지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무계획으로 오면 무조건 올 것 같아.
0: 야, 너무 부드러워. 말이 안 돼.
2: 아우 잘 먹었다.
1: 고생했습니다.
2: 와, 올라가면서 콩 차야지.
3: 좋았다.
4: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Stunning, right? Every time I bring you in very, very special and beautiful places. Hello, my friend. Buongiorno. Annyeonghaseyo. Welcome to another episode of our extraordinary journey across Korea to discover beautiful places, delicious food, and traditional liquor. Today, look at this magical place. We are in Munggyeong. Munggyeong is in Gyeongsangbuk-do region of Korea. And is especially famous for this. This is Munggyeong Seje. It's a historical mountain pass that served as a route to go to Seoul. So the people was passing through the mountain pass, and of course they wanted to rest a bit and have a very nice hearty meal. Maybe this is the reason why Munggyeong is very, very famous for its delicious food. So let's look for what Munggyeong will give us.
1: Oh, 좋다, 좋다.
0: 야, 진짜 신선해 보이네. Do you know what is it? This is albaechu. You might know baechu because of kimchi. That is the napa cabbage usually used for kimchi. But this is albaechu. Al in Korean language means roundish and small thing. And this is very, very sweet, very, very tender compared to baechu. So I will use this one and some other of these very beautiful looking vegetables. Good. And then moo, some color. Mm-hmm. 다른 맛있는 거 있을까? Hello,
2: hello,
0: hello. Hello. How did you come here? I want to know some special items in Munggyeong. And I want to know some traditional food. Wow. Yes, here,
2: really.
0: Okay. Thank you. Have a good day. Yes. Have a good day. Thank you. Oh, Omija? 오, 이거 무조건, 무조건. 사장님! 오, 안녕하세요.
3: 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지금 지나가다가
3: 네.
0: 오미자 봐서 너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알고 있어요. 문경 하면 오미자죠. 네, 진짜 유명해요. 문경에서 온 오미자. 그거 왜, 그때 왜 특별해요?
3: 문경 오미자는 타 지역보다 온도 차이가 한 5도 이상이 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오고 한 5가지 이상이 맛이 납니다.
0: 그런 온도 차이가 때문에 그런 5가지 맛 다 느껴질 수 있어요.
3: 네.
0: 근데 잠깐만요. 저는 외국 보는 제 친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오미자 조금 알려줘야 돼요. 잠깐만요.
3: 네네.
0: My friends, this is Omija. I want to present it to you. It's one of my favorite berries, very famous in Korea, especially the one coming from Munggyeong. If you eat it, you can feel 5 different tastes all at once. You feel sourness, you feel sweetness, bitterness, saltiness, and a little bit of spiciness also. So I just want to use it today and show you what magic can you do with this. 자, 오늘 저는 무조건 이런 귀한시 재료로 어떤 맛있는 요리 저는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한국 돌아다니고 항상 그 지역에 정돈주 찾는 중이에요. 혹시 여기서도 그 정돈주 양조장 같은 거 있을 거예요?
3: 예, 오미자 술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0: 오미자로 만드는 술?
3: 예, 오미나라라고 거기에서 오미나라.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나라.
0: 아, 오미나라 그 양조장 예, 예. 이름이죠. 아, 근데 혹시 문경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 맛있는 거 있을 거예요?
3: 예, 이제 약돌돼지라고 약돌 가루를 먹여서 판매하고 있어요.
0: 맛이 달라요?
3: 예, 맛이 차이가 많이 나요.
0: 아, 진짜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총 구매하고
3: 들어가기 좋고로 제가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갖고 가시면 됩니다.
0: 여기 맞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얕돌돼지 파는 가게죠?
4: 예, 예.
0: 그러면 여기 다른 사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얕돌돼지 문경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4: 예.
0: 왜 이렇게 특별해요? 예, 예. 저는 처음

0: 예, 이 거정서 돌가루인데 여기 이제 문경에서 막 나오거든요.
1: 진짜 돌이에요.
0: 예, 돌 갈아서 사료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돼지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질이 좀 탄력도 있고
1: 맛도 달라요.
0: 맛도 다르죠. 잡성 오시면 육질이 쫀득쫀득해요.
1: 아, 쫀득쫀득. 예. 오, 너무 진짜 신기하다. 여기서 문경에서 오미자로 만드는 술 양조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술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싶어서 혹시 약돌 돼지로 어떤 요리 할 수 있을까요?
0: 스테이크도 되고 두루치기, 제육볶음.
1: 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0: 그럼 스테이크로 썰어드릴까? 도톰하게?
1: 1.5cm 이 정도? 예스, 예스. 아, 저는 일단 젓는 준비를. 오늘 이걸로
0: 접속하시면 예, 맛있어.
1: 오미자.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0: 네, 네, 네.
1: 안녕하세요.
2: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잘 오셨습니다. 오미나라 양조장입니다. 저 밖에 있는 동굴들이 오미자입니다.
1: 오미자로 어떤 술 하시나요?
2: 짜잔. 오미자 와인이 발효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을 끓여서 증류주도 만들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어떤 도수로 나와요?
2: 저희 증류주는 52도짜리 증류주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 증류 설비를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1: I'm so lucky. We are so lucky that we can see how it's coming out. That's great. 그럼 저기 안에 이런 거 있어요?
2: 네, 이 맞아. 안에 와인이 들어 있고 증기가 나와서 여기 찬 물과 만나서 아유 차가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번 맛보시겠어요? 자, 증류기에서
1: 와!
2: 여기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여기
2: 저도 같이
1: 진짜 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리 향이 많이 나요. 상큼하고 산뜻하다. 자. 와우. 진짜 그런 오미자의 본연의 향을 진짜 잘 살렸어요. 너무 잘 살렸어요. 그러면 이거 똑같대요?
2: 여기 증류기에서 바로 나온 것이 신선한 증류 원액의 향을 담았다고 한다면은 저희 증류사들의 기술과 땀이 담겨 있는 건 이 숙성된 제품입니다.
1: 혹시 맛봐도 될까요?
2: 그럼요.
1: 자, 향부터. 둘 다 매력이 있는데 이거 훨씬 더 부드러워요. 맞죠?
2: 네.
1: 그 뒷맛이 이거 은은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단맛. 아, 그러면 여기 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단맛도 들어가 있어서 이제 진짜 완성된 술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안 그래도 오늘 진짜 맛있는 잠복이 했어요.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와. 자, 우선 우리 주인공 이거 총.
2: 아, 오미자 총이네요.
1: 오미자 총이에요. 그리고 이거 몰랐어요.
2: 오.
1: 약돌 돼지. 진짜 돌 못는 돼지 있는 줄 몰랐어요.
2: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먹어요.
1: 네. 그리고 신선한 야채. 저는 이거 맛있는 이거 알배추 봐서 이것도 진짜 참을 수 없어서 이거 싸야 됐어요. 이걸로 물김치. 조금 오미자 담고 있는 물김치. 어떠세요?
2: 굉장히 시원하고 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런 맛있는 도톰한 조각이 있어서 저는 고추장구이. 근데 특별하게 오미자청 넣고 특히 이런 술이랑 너무너무 진짜 종결인 것 같아요.
2: 오늘 집에 못 가시겠네요.
1: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참을 수 없어요.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2: 그럼요. 같이 가시겠어요?
1: 네. 잠깐만요.
2: 제가 도와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필요하죠.
2: 네.
1: Here we go again, my friend. Look at this. Every time I'm so lucky that I can find these beautiful places to make delicious recipes. And so today with two delicious stars, I will do two recipes as usual. The first one is 고추장 오미자 마리네이드 pork neck. And the second one, 오미자 water kimchi. So let's start with the marinade first. Inside here, I will put

0: 어머 어머 어머. 이제 고기는 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어요. 살짝 쓴맛도 있어요. 왜냐면 살짝 이거 구워서 데워서 그런 뒷맛으로 쓴맛도 있어요. 근데 여기 잔 안에 단맛도 있고 그리고 살짝 신맛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미자의 맛 다섯 가지 입안에 다 다시 한번 이거 다 같이 합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겨요. 이제 우리 물김치 술이랑 잘 맞을지 제 생각에는 이제 완벽한 페어링이에요. 우리 지금 해외에서 보는 제 친구들이 여름에 바베큐 밖에서 이렇게 고추장 구이 만들고 곁들인 진짜 시원한 사이드 이걸로 완벽. Look, this is the way of enjoying water kimchi. Like it was a cold soup. 이제 궁금해요. 더 새로운 풍미가 될지 너무 궁금해요. 자, 도전. 자, 도전, 도전.
1: 도전. 입안에서 화이트 초콜릿 같은 맛도 나고.
0: 헐, 아 역시 전문가. 화이트 초콜릿까지. 어 잠깐만요. 저도 화이트 초콜릿 뒷맛을 느낄 수 있는지. 맞아요. 오, 화이트 초콜릿.
1: 부드러운 크림 같은 느낌이 있고 그 안에 상쾌한 베리류의 새콤함이 있고.
0: 하, 진짜 오미자 마법의 베리예요.
1: 요리가 뛰어나서 이런 맛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0: 아, 노노노노노. 여기 술 덕분에. 술 덕분에 사실 요리 덕분에 술 덕분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술이랑 음식 페이링. 조합 덕분에 이런 여러 가지 향, 여러 가지 맛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입안에 뽀뽀뽀뽀 이렇게 떠지는 거. 오, 너무너무 좋아요.
2: My friends, oh, now I'm excited because I found a new 친구, a new friend. It was so nice. I really hope also in the other episode to find a very nice friend like him. And today, really, we have delicious food and delicious traditional liquor. Very, very nicely done. It's simple, but it's so tasty because just from two simple ingredients, you can make a culture, you can make a happiness together, and you can enjoy life like that. See you next time. Italian Malo, ciao!
1: Ciao!
0: Arrivederci! Bye
1: Arrivederci! Bye bye!
0: Bye bye! 만나서 오늘 먹어봤습니다. È stato un piacere conoscerti.

0: Taekwondo.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2: Let's go, Simply
3: K-pop!
2: Hello everyone, I am your MC Alan of Gravity.
4: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Simply K-pop MC 그래비티 원진입니다.
2: It is already the month of May. You can really feel that crisp, refreshing energy wherever you go, right?
4: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은 괜히 나들이 가고 싶어지잖아요. 야구장 가서 시원하게 응원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2: Totally. Wearing the team uniform and watching the game with some fried chicken.
4: 난리. 그러고 보니 나들이 가긴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속 갔다 올게요.
2: 아니야. 잠깐만.
4: 왜요?
2: 원진.
4: 네.
2: But that's what today's Simply K-pop is all about.
4: Uh-huh.
2: It's packed with stages hotter than the heat of baseball stadium.
4: Oh my god, 진짜요?
2: That's
4: 좋습니다.
2: Right.
4: 그렇다면은 놓칠 수 없죠. 얼른 소개해 주세요.
2: All right, let's go ahead and meet the teams that'll make our hearts race like hitting a home run.
4: Uh-huh.
2: Starting with Lee Jimin and her sweet vocals.
4: 네, 청순 여신들 S2A 그리고 감성 발라더 이지훈까지 뮤직 스타트!

0: Hey, guess what?
1: Huh?
0: It's gonna be a very special day in Korea soon.
1: What day? What day?
0: Children's Day!
1: Uh-huh!
0: It is Korea's cute holiday where children get presents and do fun activities.
1: Wonjina.
2: 무슨 선물 갖고 싶어?
1: 근데 어린이날인데 제가 선물을 받아요?
0: Yeah, because you're cute like a baby.
1: 아, 근데 you too, Ellen. 형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귀엽고 또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게 어린이날 선물 그 자체라니까요.
0: Well, thanks, Wonjin. Our upcoming artists will also lift our mood like a Children's Day present, so we definitely have to bring them out.
1: 네, 그럼요. 우리 글로벌 팬분들께도 또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갈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Oh.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1: 맞아요. 지금 너무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0: Well, don't worry. That will be fixed soon when these performers come on. That's all it takes. You won't even need iced Americano anymore.
1: Wow, 얼른 만나고 싶어요.
0: Alright then, shall we introduce the next stages?
1: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 Keep It Up, E5, Love One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Welcome.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Lisenn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Lisenne입니다.
2: Hi, we are
3: Lisenne.
0: Yeah. 네, 반갑습니다. Lisenne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concep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now.
0: Wow!
1: Let's bring her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1: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안녕, 리센네. I'm Kelly from Hong Kong, and I really like your new song.
1: Oh. Well, Kelly,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Lisenne today. Please go ahead with the first question.
4: Yes. So,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makeup look for today's stage?
1: Oh. 오늘 무대 메이크업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5: 오늘은 저는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1: So she drew a lot of moles on her face, yeah?
5: 그리고 저는 입술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She thinks her lips is the highlight. Alright, good.
5: 그리고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1: Some blush on her nose. Any more?
0: 또 있으실까요?
5: 또 있어. 어, 원현이 오늘 머리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1: 어떠신가요?
0: 아,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4: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2: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6: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2: 죄송합니다.
6: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아이고.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와, like a 갸루 스타일 메이크업? Yeah. 또 있으세요?
2: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1: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더 있으실까요?
0: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l 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4: The last question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1: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5: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들고 갑니다.
2: 진짜예요, 진짜.
1: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s.
0: 좋습니다.
1: All 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isenne before we go?
4: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1: Let's go.
0: 아, 좋습니다. Lisenne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2: Thank you, Kelly. I love you.
5: Thank you. We all love you.
0: 네, 좋습니다. 켈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센의 무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저희 리센은 이번에 런어웨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리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갸루 권위자라고 들었는데요.
7: 콘제 야호.
6: 콘제 야호.
0: 갸루 스타일에 대해 히터코도 오네가시테모 이데스까?
6: もちろんです。一緒に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 같이 한번 해 주실 수 있나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1: Okay, let's go.
6: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6: 네.
0: 어떤 거죠?
6: 제가 심플리 케이팝 하면 야호 같이 해주시면 돼요.
0: 야호.
6: 네. 그리고 V를 이렇게 하시면
5: V를 이렇게 내리는데 살짝 오케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
0: 살짝 밑으로. 네,
1: 눈도
6: 네,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네. 그럼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우.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isanna's Runaway.
3: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4: 네.
3: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0: 그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1: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2: 야호.

0: The first stop for the East Sea Expedition i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is located in Yangyang County in Gangwon-do Province. This is a traditional cemetery where people pay respect to the East Sea Dragon King. Ancestral rites are held for a prosperous year and the safety of the village. A place where we can meet the East Sea Dragon King. It's definitely a meaningful experience for the five members. Officiant Kim Bu-pung is the person in charge of ancestral rites and takes care of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He dressed in the official outfit which is worn when ancestral rites are held. He wore traditional shoes and was holding a small wooden sign. Designs of good fortune were embroidered on the outfit. An official hat known as Yangwan. The members became even more curious abou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1: 여기다 집을 짓고서 그 용이 아버지가 들어오게끔 여기다 굴을 파여 들었대요. 예,
2: 물
1: 그래서 그때 옛날 신라 시대 보통 이 용 바다 용에 대한 제사를 지냈대요.
0: Ancestral rites at the East Sea Cemetery of the Gods are held on January 1st and July 1st.
1: 저 이제 제가 이제 구령을 하거든 이제 예. 이제 굽구하면 이제 제가 이거 머리를 구. 이렇게 굽구하면 구부려요. 네. 그러면 이제 배 하면 이제
3: 배
4: 배
1: 흥
3: 배 흥
1: 배
3: 흥
1: 배 흥 배
3: 다섯
1: 번 흥 평시
3: 형 같은데?
1: 이렇게 일어나면 저, 이제 그 그다음에 이제 나 가면 네. 그다음에 아헌관 또 이제 의장이 다시 또 와서 그런 똑같은 행동.
5: 그럼 저 하겠습니다.
1: 하세요. 이게 다 복받는 일이에요. 그다음 아주 나도 모르게 먼 데서 네. 신이 다 도와주는 거래요. 좋은 네. 일이라고요.
5: 좋은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1: 구구 배
3: 배
1: 흥
3: 흥
1: 배
2: 좀 내려가지.
5: 오케이 오케이.

0: All right, guys, are you ready? Let's go.
1: 빨갛대요, 빨갛대. This is red, and after being steamed, it turns more red.
2: 뭐지? 우리 가서 아줌마 그리고 뭐 가게 주인들이랑만 이야기하면 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3: 뭔지 알 것 같은데 살아있는 모습을 사야 되는지 아니면 말린 거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뭐 단 건 뭐 사야 되는지 모르겠네.
4: What is that? This fish? This type of fish can be cooked in various ways. This inhabits only in the East Sea.
5: 포크가 괜찮나요?
6: 뭐 다섯 개 있는데 뭐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7: 아니다. 빨간 게 없는데.
8: 물고기.
7: 빨간 게 뭔가 있어요.
9: 없죠.
7: 없죠. 뭐래? 저거 아니야? 빨간데? 이거 뭐예요?
9: 이거 이거요.
0: Susan's a very inquisitive guy.
2: 이렇게 일시 농리에서 사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10: 양미리.
0: Uh-oh, Austin seems a bit clueless.
4: 동해안에 있는 생선 어떤 게 있어요? 에이, 그게 에? 아이. 도움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동해만에 있는 생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데에 없는?
11: 동해만에 있는 거요?
4: 동해만에 있어요?
11: 예?
4: 동해만에 있어요?
11: 네, 동해만에 있어요.
4: 일단 확실하게 다 알아야 되니까.
0: And Fabian's full of suspicions.
12: 한 번 2만 원짜리 100만 원.
6: 아.
12: 100만 원 얼마라고요?
6: 아, 뭔지 알 것 같은데. 어머니, 이거 홍게예요? 여기 덩이만 나는 거요? 덩이만 나는 게죠? 다른 지역은 안 나오죠?

0: An elderly shaman appeared at the climax of the East Sea Ugugun. Kim Yong-hee is named an honorary intangible cultural asset. She is the eldest of the hereditary shaman in the Kim family.
1: 더러워서 사업단은 새업에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지금 뭐 하신 거예요?
4: 지금 여기 오구꽃 지금 하고 있잖아요.
1: 예.
4: 그 아까 그 살짝 봤는데요. 그 대내림 꽃 이런 거
3: 대나무
4: 예. 네, 그거 봤거든요.
1: 예.
4: 근데 그거 어떤 의미인지.
1: 아, 저 붓을 목지목시 이제 다 12석에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불쌍한 영가시들 염불로 지를 닦아 극락세계 잘 가시는지 그런 의미로 해서 그 이제 이렇게 천도를 해주니 이제 죽은 영가들이 이제 고맙다고 그런 포시를 하는.
4: 저 선생님 그 동해 별신 그 있잖아요.
1: 예. 예.
4: 그거 어떤 거죠?
1: 동해 별신 구서는 고별별자, 이별별자, 그 저 뭐고 귀신 귀자. 그러니까는 별신 구시라. 일단 그 내한테도 되고 돌아간 조상님네를 부르고 청해가지고 밥이야 떡이야 술이야 안주야 막 해가지고 구슬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잡수고 가셨다가 다시 청해가지고 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별신구시라야.
4: 오. 그럼 여기 동해에서 굉장히 큰 의미겠네요.
1: 예, 부산서부터 강원도까지 그 이제 요 저게 이북 끝끝 대진 거진 고는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거 좀 이제 별신 구슬 해야.
3: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 되셨나요?
1: 아버지 엄마가 우리 친정에는 세시무라 우대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로 바동을 받았는데 제가 5대째로 받았어요.
4: 예. 오늘 우리 진짜 이런 자리에서
1: 예.
4: 진짜 대단한 선생님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영광이었고요.
1: 예.
4: 문화재에 있다 보니까
1: 예.
4: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진짜 다시 느끼게 되고요. 선생님도 앞으로 계속 건강하시고요.
1: 예.
4: 그리고 이 동해 별신굿 계속 유지해 주세요.
1: 예.
4: 예.
1: 어른들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동해하는 별신 중에도 제가 제일 나이가 많거든요. 본 나이는 75이라요. 75이고 지금 죽었다 태어나도 무당이야 되고 싶어요.
3: 오, 지금 그러면 에이스시네요, 완전.
1: 예, yeah. 굿이 너무 좋아서.
0: Shaman Kim Yong-hee does her best to protect the East Sea with the East Sea 별신굿. The members can now see the East Sea in a new light, thanks to the insight from her. 정동진 Station is recorded o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as the train station closest to the seashore around the world. This is the closest station to the East Sea. 정동진 Station is a very popular tourist spot in Korea. The members are at 정동진 Station. They are about to experience something special here. They are greeted by the East Sea as soon as they come out. It's a sight that makes everyone speechless. But it's too early to swoon over the landscape, fellas. This is a hot tourist attraction. It's the East Sea train where passengers face the ocean as the train moves, and everyone falls in love with the view once again. The train departs from 정동진 Station, and it passes through Mukho, Donghae, and Chuam, and heads to Samcheok Beach and Samcheok City.
5: VIP?
0: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hopped on the train. Everyone seems excited to be on it. Yay, the EC train is off. Hoot hoot. The C train travels a total of 56 kilometers along the eastern coastline. All the seats face out to the sea, and travelers can soak up the amazing view of the East Sea in a comfortable manner.
3: This is the first time I'm riding the train in this situation, like instead of a subway.
5: Yeah.
3: It looks like a subway.
4: Really?
6: At least the under rocks.
5: What's it called? The fishing boats?
6: Way out there? Fishing boats?
5: With the lights on?
6: Ojingo.
5: Ojingo? The squid?
6: Squid boats.
4: Whoa.
0: The C train moved for an hour and 20 minutes. No one was bored as the ocean view changed every time.
4: It's on fire.
0: Sam's a very curious guy. He discovered a special treat on the train.
5: It should not be like.
0: The guys traveled together only for 3 days, but they've become really close, like brothers.

0: Samtok Port was a central port of the East Coast with the naval bases which were stationed there to prevent Japanese invas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Soldiers were stationed at Yukhangsan Mountain in Samtok City to stop Japanese invasion. Yukhangsan is better suited to be called a low hill, and there was something the members must seek out in this mountain.
1: In this city, what do you say? The East Sea is like, you know, very well known for its windy, like windy surfaces and like very strong,
2: strong ocean currents.
1: Yeah, so, rough waves. There was like lots of, you know, like natural calamities and everything because of the sea. So this guy had this inscription written on the rock head, so headstones, and like he wrote some, I don't know, like poems or something like that, which prevented the natural calamities. So it's for the citizens, just, you know, like to protect them from the sea waves and everything. So he made it out.
3: Well, it says here it's got mystical powers to drive the tides away. And he's got one of the best styles of handwriting in Asia.
4: 기억한다.
5: 안녕하세요.
0: The East Sea expedition met up with a researcher to gain some detailed information. They went up to the top of Yukhangsan to see some mystical looking characters.
1: It's clear.
6: 고생하셨습니다.
7: 여기 잠깐만 요금만 잠깐 뵙고 갈게요.
2: 네.
7: 여기가 원래 그 해군 함대 사령관이었어 옛날에. 근데?
8: 동해를 지킨 군인들이 있었다면서요.
7: 동해를 지키는 군인들이 여기 오자던데요. 아. 여기가 이거 산을 그려가지고 요 주변으로 다 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라든가 일본 군인들 있죠.
8: 네.
7: 그런 군인들이 쳐들어오거나 그랬을 적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성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8: 아.
7: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동해안 방어의 의미가 많이 있어요.
1: 그러니까 그 옛날 조선 때 갖고 있는 그 힘으로 이렇게 울릉도 하고 독도까지 이렇게 컨트롤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7: 네. 여기서 울릉도가 잘 있나 안 있나 누가 다른 사람이 들어왔나 아니냐를 확인하러 갈 적에 여기서 사람들이 간 거예요.
1: 그렇죠.
7: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국방적인 나라를 지키는 의미에서 가지고 굉장히 크거든요.
8: 네. 올라가면은
7: 이제 이 지역을 상징적으로 지켜주는 비석이 있거든요.
8: 가볼까요?
7: 그 비석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2: 예.
0: 삼척 was geologically a key point in the East Sea. There'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Cheokju is the old name of Samchok. The East Sea Eulogy, which praises the East Sea, is written on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In 1661, a government official named Homok wrote the East Sea Eulogy. The headstone with the eulogy on it is the Cheokju East Sea Headstone.
7: 근데 이 비를 왜 세웠냐면은 당시에 그 삼척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천이 있거든요. 50천 있는데 50천이 물이 내려가면서 하구가 막히게 됩니다. 풍랑이 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나미라든가 큰 파도가 왔을 적에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거꾸로 역류로 뚫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허목 선생님이 불쌍하잖아요.
1: 네, 그렇죠.
7: 주민들이 불쌍하니까 이 물

0: 물이 잘 빠져가지고 동해 바다가 노하지 않고 잔잔해가지고 물이 잘 빠지게끔 하도록 시를 지은 거예요. 이걸 세워놓으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파도가 세게 치지 않고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1: 들어가봐도 돼요?
0: 예, 한번 들어가보시겠어요?
1: 안 들어가요? 이렇게
2: 들어갈 수 있어요?
3: 들어갔어요.
2: 열쇠 뭐 선생님 열쇠 6년 가지고 계시나 봐요.
1: 1006
0: 옛날에.
4: Homok's sincerity and praise for the East Sea can be seen in each and every character engraved on the headstone.
1: 얘는 생각하고 있는 거 다.
4: His sincerity is passed down to the citizens of Samcheok City to this day.
1: 제출하는 거.
0: 우리 삼척 지방에는 보면은 이 탁본을 이렇게 놓습니다. 해놓고 가게 같은 데 가면은 이 탁본을 한 걸 다 이렇게 가게에다가 붙여놓습니다. 네, 아까 그 뭐나 그 파도를 물리쳐가지고 파도가 뭡니까? 재앙 아닙니까? 재앙. 나쁜 거니까 그걸 잔잔하게 했듯이 이것을 가지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갖다 놓으면은 나오는 나쁜 기운을 다 막고
1: 기운을 다 막고 좋은 것만 네, 들어오고
0: 좋은 것만 들어오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4: They must sense Homok's sincere love and affection for the East Sea and the people of Samcheok too, right?
2: 동의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석인 것 같아요.
0: 예, 그렇죠. 예.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다니시면서 끼스듯이 동해에 대해 가지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근데 350년 전에도 동해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그렇죠. 이 비석이.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 해가 아니고 동해라는 얘기죠.
1: 예. 그게 증명한 거예요.
0: 예, 증명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산물인 거죠.

0: 어디 가요 지금? 우리 어디 가?
1: 지금?
0: Where are you going?
1: 지금 울진 간 거 아니야? We going to 울진, right?
0: 울진.
2: Where are the guys off to now? Susan looks like he wants to know more about the East Sea.
1: What up?
0: And the reason is you.
2: They drove along the coastline of the East Sea and arrived at Uljin. This place is a small county located in the far northeastern tip of Gyeongsangbuk-do province. A long time ago, there were people who came to this small county with an important mission for the East Sea. What brought them here? Did they look at the East Sea in the same manner as the East Sea expedition team? The guys became more curious about the story hidden in this place. The men who came to the East Sea with an important mission are known as Sutosa, patrol officers who came to patrol Ulleung-do and Dokdo Islands. Daepunghon in Uljin is the place where the Sutosa rested and waited for fair winds so they can set sail.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네.
8: 저는 티처.
7: 반갑습니다.
4: 네, 강화암내 자원봉사자 김성조입니다. 그 수토사들이 그 여기서 그 기거하면서 독도를 수토하러 갈 때 네. 여기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입니다. 저기 대풍을 예, 글자 그대로 바람을 기다리던 장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저기 그 우리 그 대풍은 그 역사가 대충 나와 있거든요.
8: 네. 그러면 네. 여기서 사람들이 독도나 울릉도 가려면 여기서 기다렸다가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날씨가 허락되면은 이제 예. 그때 가는 거
4: 예. 여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거. 날씨가 좋아지면은 배를 타고 문화재청에서 2005년도에 이제 문화재로 등록시켜가지고 그때부터 이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완문하고 수토 절묵이 네. 그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완문과 수토 절묵이 나왔어요.
2: 장한상 was the first Sutosa to be dispatched to Ulleung-do. His inspection journey

0: journal had a detailed record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which was pointing to Dokdo. The Sutojolmo chronicled the whereabouts of the patrol officers and are important documents which show evidence that Dokdo was a part of Korean territory, even in the 19th century.
1: 수토를 하러 갔던 그 문서가 있어가지고 그 문서에 의해서 경북 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아. 예. 그
0: Even if the weather allows, it looks like the journey to Ulleung-do wouldn't be trivial.
1: 다시 해체 보고 난 겁니다.
2: 그럼 저희 여기서 그 구산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거죠?
1: 예, 여기서
2: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가시면
1: 4박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 그러거든요.
2: 일주일이요?
1: 노를 접고 돛을 달고 노도 접고 돛도 달고
3: 바람불게
1: 되면 돛 달고 이게 철종 2년 때 1581년대에 이걸 이제 현판에 달았다는 게 그게.
0: The significance of Daepung Han was solidified even more as King Cheoljong, the 25th king of Joseon Dynasty, personally posted up the signboard of Daepung Han in Uljin, which was the perfect location to head to Ulleung-do.
1: 그 의미는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이 대풍에 대한 이 홍보는 네. 그 뭐 우리나라 네. 사람들뿐 아니라도 외국인들이라도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 마음으로
4: 그거는 저희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네.
0: The members followed the footsteps of the Sutosa, the patrol officers, and headed over to Ulleung-do Island.

0: 비대기 난 집게.
1: 서울에서 먹는 오징어랑 울릉도 오징어랑 뭐가 틀려요?
0: 아, 저희는 동해에서 해풍을 해서 100% 자연건조 하기 때문에 좀 단맛이 나요. 쌈 맛보다 단맛이
1: 나요. 단맛이
2: 나요? 단맛이.
3: 그럼 네, 단맛이. 어떻게 먹어요? 간장하고
2: 구워서
3: 냄새
1: 못
2: 먹어. 여기 친구.
4: The members tried the delicacy with the stunning backdrop surrounding them.
1: Removing these.
3: The little.
4: We're sure the members are probably thinking,
3: melting.
4: Good thing we came to Ulleung-do.
5: Now, Austin, this is
4: the Haengnam Esplanade is a coastal walk path around Ulleung-do.
3: This is where we're in Sadonghwa.
4: The Haengnam Esplanade is a 2.6-kilometer walk connecting the Dodong port to the Jeodong port. This is a must-visit spot in Ulleung-do, where everyone can fall in love with the emerald-colored waters of the East Sea.
6: What's that?
2: Where is it?
6: Looks like some volcano stuff.
7: Igneous rock, and you?
2: Well, it's cool.
8: How do you know that?
9: 안녕하세요.
10: 네,
9: 반갑습니다.
10: 저는 여기 저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 해설사 임만주입니다.
11: 아, 예, 감사합니다.
10: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은 화산재들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또 여름에 수십 년 후에 화산이 폭발해서 쌓이게 되죠. 네. 그래서 오랜 세월이 또 흘러갔고 저는 용암이 또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무거운 용암이 이 부석을 눌러서 그 압력에 의해서 시루떡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질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그님 브라이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 그럼 쉽게 말하면 울릉도라는 자체가 화산이었어요?
10: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 됩니다. 독도하고 울릉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제주도 이 세 개 섬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화산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12: 그 독도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10: 네.
12: 언제 보여요?
10: 방향으로 보면은 저 방향, 저 멀리 배가 있는 방향 쪽이 이 독도가 되겠습니다.
3: 배 선생님 감사합니다.
10: 감사합니다.
3: 네. 잘 들었습니다.
10: 좋은 구경 많이 하고 가십시오.
3: 네. 네. 네.
10: 감사합니다. 네.
4: The team headed over to the spot where Dokdo can be seen. Will they be able to see the island from here?
13: 세종신록 진리시.
14: Which time is it? Like Joseon?
13: Yeah, it's from Joseon Dynasty. It's like actually the records from the king. And in this book,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actually.
2: Really?
13: Yeah, when the weather is good, so Dokdo is not that far from here. So they say you can see Dokdo like from this spot here.
4: The geography section of the annals of King Sejong's reign was completed in 1454 in the Joseon Dynasty over a time span of 3 decades. The two islands, Usan and Murung, are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ea. The two islands aren't far apart from one another and are visible on a clear day. In the old days, Sutosa left Daepunghon in Uljin and entered Ulleung-do. We're sure they probably caught sight of this beautiful landscape and probably saw Dokdo. The members received an unexpected present.

0: 일본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게 아주, 아주 적어졌대요.
1: The East Sea Expedition continues to explore new territories on the East Sea of Korea, so don't miss it.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인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 잃었습니다. 별절 직전입니다.
1: 아까 목소리만 안 나오는데.
0: 성대가 나갔어요.
1: 아, 먹을 때 삼키는 거 괜찮아요?
0: 삼키는 거 괜찮아요. 아프진 않아요. 오늘도 쉬었으면 날 수 있는데
1: 예.
0: 오늘도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죄송합니다. 여기 어디죠?
1: 여기는 경상남도 합천입니다.
0: 아, 시원하다 목소리가.
1: 예, 합천에 왔습니다. 합천.
0: 합천은 협소하다 할 때 그 합 그리고 신의 천.
1: 아, 그 맑은 이 천과
0: 아주 맑은 자연과 역사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0: 아, 이거였다. 이거였어. 좀 오늘 좀 루트가 좀 그러네요. 처음에 스님 정식 먹고
1: 바로 소대지를 먹고.
2: 고기 자체가 너무 맛있어.
0: 야, 이거 진짜 맛있다.
2: 어, 맛있어. 아, 날씨 너무 좋다.
0: 이제 여름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네요. 이 합천이 주변에 계곡이 진짜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 여기 여행을 많이 옵니다, 저희 실제로. 합천 쪽이 이 경남에 숨겨진 계곡들이 진짜 많아서.
2: 어, 물 진짜 맑다.
3: 네.
0: 정말 자주 왔어요, 저는.
2: 난 진짜 어릴 때 빼고 처음 오는 것 같아.
0: 근데 합천은 제가 식당을 진짜 많이 알거든요. 첫 끼로 못 먹나요?
2: 내 아는 집일 수도 있어.
0: 아, 그니까 저는 심지어 합천 맛집 찾아다니는 를 컨텐츠를 했었어요, 제 채널에서. 여기가 아마 저기가 유명할 텐데, 산채정식 같은 게 유명해요.
2: 정답이에요. 우리가 오. 가는 데가 산채정식 거울인데,
0: 네.
2: 거기는 스님들의 맛집이야. 벌써 산채 비빔밥인데 여길 왔었어?
0: 네, 아예 그냥 여기 왔었어요.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 반찬이 진짜 많아요. 저희는 어디 갔나요?
2: 내가 찍은 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네가 갔던 데랑 같은 데인지 봐봐.
0: 아, 알겠습니다. 맛있었어요, 저는 갔던 데가.
2: 맛있었어?
0: 네. 근데 거기보다 맛있는 데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갔던 곳은 물어 갔었어요. 어디 산채가 제일 맛있냐.
2: 응.
0: 여기 물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데?
2: 어디?
0: 어, 저기다.
2: 어디?
0: 저분인 것 같아요. 저 기억나요.
2: 어머니?
0: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 나 여기 맞아요, 저.
2: 여기야?
0: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많이 드세요. 두 분 뭔데요?
0: 와, 진하네. 혹시 저기 아닌 거? 여기예요?
2: 네. 나도 여기야.
0: 아, 그래요?
5: 나 어느 것도 몰랐다.
0: 저희 촬영 좀 해도 될까요?
5: 예, 하세요. 마음껏 해 봐. 촬영 좀
0: 나 여기 있어요.
5: 아유, 맛있어요. 아. 어, 잘생겼다.
0: 아유, 목소리가 여기가 또 마침 그 보양식이 좀 많습니다.
2: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스님들이 예약을 많이 했네.
0: 여기 스님, 선스님.
2: 닮아서 스님.

0: 아니 근데 식당 몇 년 됐어요 여기?
1: 한 40년 됐어요.
0: 40년이요? 네.
2: 이 자리만?
1: 예.
2: 이 근처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1: 아니에요. 이 동네 다
2: 다 오래됐어요?
1: 예, 이 동네보다 더 오래된 집도 많아. 행사 자체가 네. 할머니한테 엄마로, 엄마한테 딸로 이래 물려받은
0: 집이에요. 근데 여기 유독교계 스님이 예약 많은 이유가 뭐예요?
1: 스님들이 처음부터 우리 집에 제일 많이 오셨어요.
0: 네.
1: 옛날부터 많이 오시더라고, 이상하게.
2: 오늘은 몇 명 예약됐어요?
1: 오늘은 한 80명.
2: 80명?
1: 예.
2: 와, 그게 많구나.
3: 저는 합천 회의사에서 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현자, 원자, 자자, 현원자입니다. 우리 고모님이 스님이신데 사찰은 되게 자연적 관심이 또 더 많이 가게 됐죠. 그래서 더 배우게 됐어요. 스님들이

0: 후추.
1: 달?
2: 달래.
1: 아, 달래. 뭐, 건 거요?
2: 근 거라고 마늘하고 양파 섞은 맛. 센 거. 작센 거.
1: 그러니까 어떤 거요?
2: 그게 흔 거라고.
1: 이름이 흔 거라고요? 처음 듣는데?
2: 마늘, 부추파, 달래, 흔 거.
1: 마늘파를 안 쓰기 쉽지 않은데.
2: 근데 이런 거는 서울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죠.
1: 아, 그러니까. 홍달이 부러집니다, 진짜.
2: 이게 다 우리 거예요?
1: 네. 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3: 항상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집엔 누가 오시래?
1: 아니, 그 오신채가 안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네. 안 들어갔어요? 마늘이?
3: 네, 마늘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죠.
2: 김치에도 마늘이 안 들어갔어요?
3: 김치는. 요건 안 들어가요.
2: 김치는 들어갔어요.
3: 어, 김치는 우리도 먹어야 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1: 아, 그러면 스님 오시면 김치는 안 주세요?
3: 다른 김치 있어요. 스님 김치 따로
1: 있어요. 아, 스님 김치 따로 있어요? 네. 아, 스님 김치 혹시

초반에는 한 15가지 정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 음식이 자꾸 늘어요. 그래 더 주고 싶고 손님한테 더 드리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 좀 더 하고 싶어 그래도 좀 줄인 거예요 솔직히. 이 지역 조건이 산채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는 많이 나.

저는 반찬이 두 가지 이상 떨어지면 절대 손님을 안 받아요. 그게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받고 덜 됐을 때는 제가 아무리 손님 많이 와도 안 받고 6시 보통이 나오면은 반찬 준비할 게 너무 많죠. 한 2시간은 꽉박 해야 돼. 2시간 반 이렇게 간장, 깨소금, 참기름 그렇게 무쳐놓으면 담백하고 맛있어요.

0: 이거예요?
1: 가지예요.
2: 가지. 가지요?
1: 예.
2: 이게 가지예요?
1: 예. 가지를 말려가지고 기름에 비가가지고 쫄아는 거.
2: 비가가지고 쫄아는다고 하나?
1: 예. 기름에
0: 비가가지고 쫄아는 거.
1: 쫄이는 음식.
2: 얘는 뭐예요?
1: 걔는 가죽.
2: 네? 가죽을 줬다고요? 가죽을 먹어요?
1: 가죽 나물이라고 있어, 우리 경상도에서.
2: 저도 경상도인데요?
1: 응, 가죽, 모르세요?
2: 아니, 저는 가죽이랑 가죽밖에 모르는데.
1: 가죽이 나무가 있어, 집 앞에서 많이 피우는.
2: 진짜요?
1: 네.
0: 가죽 나무를 한번 먹어봐, 가죽 나무.
1: 아유, 그건 잘 못 먹어.
0: 왜?
1: 처음 먹는 사람 아주 작게. 아주 작게, 아주 작게.
2: 가죽 맛있는데요? 가죽처럼 질기지도 않고 그냥 취나물 씹는 맛인데 양념장이 되게 짭짤하게 맛있다.
1: 야는 제피.
0: 제피?
1: 예, 추어탕에 있는 제피 이파리. 다 같이.
0: 제피 이파리?
1: 예.
2: 취나물 씹는 맛인데
1: 추어탕에 있는 제피.
2: 양념장이 되게
1: 그 잎이에요.
2: 짭짤하게 맛있다.
0: 제피. 응. 어우, 맛있어. 젓갈 같아. 젓갈.
2: 그 제피 향이 그대로 있는데 이게 또 맛있네.

0: 불고기다, 불고기.
1: 이건 우리 이제 사...
0: 고추장 불고기.
1: 밭에 재배하는.
2: 아, 이거였다. 이거였어. 네, 이거를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더덕이 젊은 애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이건 어린 애들이 더 좋아할 맛이야.
0: 고기 같아, 고기.
2: 제육이야, 제육. 너무 맛있다.
0: 양념도 맛있다.
2: 아, 근데 더덕이 미쳤다, 진짜. 여기 은근히 그 고추 양념 같은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양념이 죽이네.
0: 향이 좋다. 그거가 거의 고기야, 고기.
2: 진짜 고기다. 버섯 향이 딴 데보다 훨씬 진해.
0: 세지.
2: 맛있어.
0: 스님 김치?
1: 네. 근데 좀 싱거울 거예요.
2: 그냥 김치랑 좀 비교해서.

0: 와. 홍이 향.
1: 좋지.
0: 너무 좋아요.
2: 아, 나 좋네.
3: 와. 국이 아니라 송이 집이다, 집 그냥.
0: 이거 언제 재배한 거야?
1: 작년 가을.
0: 작년 가을. 재배해서 딱 꽝꽝 올려놓은 거구나.
3: 이야, 진짜 건강한데 맛있어요, 맛이. 건강한 맛인데 맛있어.
0: 와, 이거는 육수는 뭐예요?
1: 육수는 따로 안 합니다.
0: 그냥 송이 끓인 거예요?
1: 예, 그 물에 그냥. 육수를 따라하면 송이 향이 없어지죠.
3: 아, 육수 안 하고요?
1: 어.

0: いや
1: うん、
0: 듣는 맛도
1: 가을에 소백산에서 송이를 캐다가 그냥 먹은 적 있거든. 그때 향이랑 똑같아.
0: 아, 진짜.
1: 그대로 보존돼.
0: 생 생버섯이야 그냥.
2: 금방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썰어 그 자리에서 썰어가지고 얼어야 돼. 안 그러면은.
0: 얼어야 돼. 알아요?
1: 얼려.
2: 얼려야 돼.
0: 알아요?
1: 근데 경상 없잖아.
0: 아 얼어야 돼도.
2: 어 얼어야 돼 진짜.
1: 아 국 좋다. 아우.
0: 이건 진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맛인 게 송이 향밖에 없어.
2: 밥 먹을 만하십니까?
1: 맛있습니다.
2: 예, 네, 많이 드세요.
1: 네.
2: 드시죠. 너무 미남이시라 가지고 놀라겠다. 사진 보면은 되게 이렇게 그자.
3: 사진 보면 의식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2: 털바 아저씨처럼 막 이래 나오는데.
1: 사장님 비빔밥 그릇 있나요? 야, 철밥처럼 나온다.

0: 이것도 나물이야.
1: 아, 추나물.
0: 민사가 저래서 먹는 건데, 애인사 앞에서 먹으니까.
1: 딱 절밥이다.
0: 절밥 맛이 확 나네.
1: 제피 1등이야. 향이 너무 좋다.
0: 야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몰캉몰캉한 야채부터 현재 식감이 되게 즐거운 식단이다.
2: 세계를 뜨겁게 달군 승부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승리의 열정이 첨단 기술과 만납니다. 감각을 넘어 정밀한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읽는 AI, 한계를 넘는 기술력, 측정부터 케어까지 완성하는 미래 스포츠, 세계가 주목하는 K스포츠 테크놀로지, 혁신을 넘어 도약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를 엽니다.

0: 오늘의 복층. 딱 두 개만 줄게. 대한민국의 그를 둘러싼 고정관념을 깬 사람. 고정관념이 있어, 이 사람에 대해서. 아. 와장창 깨졌어.
1: 고정관념 전 있는 사람이 없는데?
0: 있잖아, 맞다.
1: 그건 못 깨졌잖아.
0: 못 깼어. 두 번째, 이거의 아이콘. 요요.
1: 요요의 아이콘이요? 너무 쉬운데?
0: 나왔지?
1: 네, 남자 여자예요. 요요 아이콘은 김신영 누나 아니에요?
0: 가자.
1: 요요의 아이콘. 아, 근데 요요가 좀 있는데, 김신영 누나하고. 신동형도 있고. 두 번째 거 듣고 첫 번째 거 조합해보니 맞네요. 춤을 못 출 것이라는 고정관념 완벽하게 깨신 신동형님, 100%.
2: 동네가 아기자기하고 좋네. 아, 우리 준빈이는 제가 온지 모르죠. 일단 준빈이한테 아이돌이 온다고 좀 전해주세요. 그룹에서 핵심적인 멤버, 그룹에서 댄스를 맡고 있고,

0: 아직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엄청 빨간 양념 고기 먹고 싶다. 언제 오나요? 왔나요? 아, 여기 버스 기다리러 오신 거구나. 아니, 여기서 진주, 마산, 부산까지가.
1: 들립니까? 자, 일단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확성기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친구 누굽니까?
2: 신동형님이요.
1: 확실합니까?
2: 100%, 1000%, 1000%입니다.
1: 웰컴 댄스 준비됐습니까?
2: 웰컴 댄스 너무 쉽죠? 아, 이거 너무 빨리 맞춰서 쏘리쏘리. 너무너무 쉽게 맞춰서 쏘리쏘리.
1: 자, 외양호. 스톱.
2: 제 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1: 준비, 시작!
2: 쏘리 쏘리 쏘리 쏘리 내꺼 내꺼 내꺼 내꺼 빠져 쏘리 쏘리 빠져 베이비 쏘리 쏘리 빠져 베이비

0: Baby. Bana da baby. Seçer gider işte.
1: 형이 너무 쉽게 죽은 줄.
2: 아니, 대한민국의 고정관념을 깬 사람.
1: 아, 오.
2: 어, 두 번째가 요요.
1: 아, 요, 아 요요에서요?
3: 요요가 바로. 요요하고 고정관념으로 가니까 맞췄죠.
1: 아.
3: 김신영 누나랑 좀 헷갈렸는데.
2: 딱 둘이 가렸어.
3: 김신영 누나.
1: 아, 신영 누나. 요요. 아, 그렇지. 요즘 신영 누나가 날 치고 올라오고 있어서.
4: 살 진짜 많이 빠졌다.
1: 많이 빠졌죠?
3: 어, 너무 많이 빠졌네, 형님. 어, 네. 진짜.
1: 근데 와. 여기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3: 저는 빼긴 했어요. 저는 결혼 다이어트.
2: 오늘 코스는 신동에게 딱 맞출 코스예요. 딱 맞출 코스예요.
1: 진짜로요?
2: 고기 부서예요.
1: 돼지고기도 좋아하고 소고기도 좋아하고 닭고기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물고기 빼고 다 좋아해요.
2: 얘가 의외로 안 먹는 게 있어.
3: 뭘 먹어요?
1: 제가 편식을 엄청 많이 해요. 뭐 안 먹을 것 같아요?
2: 진짜 좋아하게 생겼는데 안 먹는 게 있어.
1: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게 있어.
2: 얼굴에 뭐가 있어?
3: 얼굴에?
2: 뭐 먹을 것 같아?
1: 뭐 잘 먹을 것 같아?
3: 설마 밀가루를 못 먹어요?
1: 못 먹는 건 아니고 좋아하지 않아.
3: 에?
2: 라면을 안 먹어.
3: 에?
1: 안 좋아한다는 건 안 먹는다는 건 아니야.
3: 야, 빵도 드시죠?
1: 먹긴 먹지만 잘 찾아 먹진 않아.
3: 영.
1: 근데 그런 게 있어. 그래서 햄버거는 잘 안 먹어. 피자도 잘 안 먹어. 하지만 튀김가루 묻힌 치킨은 먹어.
3: 그러면 오늘 메뉴 선정이 좀 까다롭겠는데요?
2: 신동이 제일 좋아하는 내일 죽는다면 오늘 꼭 먹을 만한 메뉴 뭐지? 오늘 꼭 먹을 만한 메뉴 뭐지?
1: 제육?
3: 제육?
1: 진짜로?
3: 제육집을 가?

0: 제육 너무 좋지. 근데 나 제육 진짜 감별사야. 진짜 별로면 큰일 나, 진짜.
1: 와, 이거 완전 동네네 또 여기도.
2: 와, 여기 좋다.
1: 와, 이런 데 살고 싶다. 어디야?
0: 형, 여기 여관도 있고.
3: 여긴 식당이 아니잖아요.
0: 여기 구이식당. 고기가 아닌데?
4: 아유다.
1: 여기
4: 아유다.
1: 이 식당에
0: 삼겹살 주물러. 삼겹살 주물러.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저희 저녁무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혹시 촬영을 좀 해도 괜찮을까요?
0: 세 명 먹어도 돼요?
5: 부르면 안 돼요.
4: 어머니 얼굴 안 나오는데.
1: 제가 후딱 먹고 갈게요.
4: 세 명밖에
1: 안 돼, 3명.
0: 아, 여기서 먹어요? 돼.
1: 네, 돼요.
0: 이렇게 완전 진짜 그냥 무게이구나. 네. 그냥 진짜 이렇게 그냥 먹는 거구나.
4: 근데 여기가 흑돼지가 유명해요?
5: 네, 합천에.
0: 그래요?
4: 원래 제주 흑돼지.
5: 제주 흑돼지, 지리 흑돼지, 전천 흑돼지, 합천.
4: 합천 묘산 흑돼지.
5: 그런데 지역마다 이 흑돼지 맛이 다 틀려요.

0: 여긴 맛이 어떤데?
1: 맛있어요. 고소하고.
2: 고소해?
1: 고소하고 고기 자체가 쫀득쫀득하니 그랬어요.
2: 아, 훨씬
0: 쫀득하고. 고소하고. 네. 뭐가 제일 유명해요?
1: 이제 둘 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주셔야 되고.
2: 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예.
1: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맛있게 드시는 거는 두루치기.
2: 두루치기.
1: 예, 예, 예. 찜되고 두루치기하고 그래.
2: 어, 그럼 그렇게
1: 제가 세팅해 드릴게요.
2: 감사합니다. 두루치기 주시면.
1: 고마 계세요.
2: 예.
3: 고소하다라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0: 고소하다.
2: 고소하다는 거죠. 너 어디야?
3: 저 용인 근처입니다. 부산이에요.
2: 근데 왜 고슴하다?
3: 고슴하다
0: 잘 몰라.
3: 사장님하고 우리 저희 엄마하고 목소리 톤까지 똑같거든요. 사투리랑. 진짜 완벽하게 똑같은데 근데... 고슴하다는 처음 듣네요. 아, 심지어 어제 엄마가 지금 서울에 애 봐준다고 올라와가지고 엄마 말 듣다고 와가지고 더 똑같거든요.
0: 야, 애기 아빠야.
2: 어떡해. 너무 부러워, 진짜. 제일 부러워.
3: 아, 진짜요?
0: 어. 많이 컸지?
3: 이제 100일 다 됐어요.
2: 야, 이제 고생.
0: 네? 기어 생겨?
3: 아직은 기어 지금 못하고 뒤집기 연습하고 있어요.
2: 아, 그래. 뒤집기가 먼저야? 기는 게 먼저가 아니고?
3: 뒤집기가 먼저예요.
0: 어. 잘 모르잖아.
2: 하나도 몰라. 아. 나는 사실 결혼보다는 아기가 너무 낳고 싶어.
0: 아, 그럼 넌 나보다 확률이 높겠다.
2: 그래요?
0: 형은... 아기 갖고 싶으면 결혼하고 싶어?
2: 네, 맞아.
3: 형님이 나도... 아쉬워하는 그 시기 아니에요? 결혼할
2: 때 했었어야 되는데? 네. 42 지금.
0: 딱 그때.
2: 아...
0: 노력때 놓치면은 바로 50이야.
2: 아, 거기까진 가면 안 돼.
0: 다 내 얼굴 보고 그 얘기하더라. 형처럼 되면 안 돼.
3: 오늘 목소리가 더 그래서 오늘 더 짠하게 느껴지네.
0: 그러니까.
3: 여사님, 정갈하네요. 반찬이. 이거만 먹어도 맛있겠다.
2: 와.
0: 얘 봐라, 채소 나오니까 보지도 않는다.
2: 이거 지금 먹는 거 아니잖아요.
3: 채소를 안 드시진 않죠, 그래? 먹긴.
2: 아니, 먹진 먹지.

0: 야, 이거 특이하네.
1: 응.
2: 비주얼 되게 독특하다.
0: 이거 쪼여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1: 처음 봤죠?
0: 완전 처음 봤죠? 네, 생각했던 네. 비주얼 난 간장인 줄 알았지.
1: 갈비찜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고 누가 이걸 떠올려?
0: 어, 아니지 이거는.
2: 와. 닭도리탕 같다.
0: 어? 진짜 닭볶음탕 같은 느낌이 있네.
2: 네.
0: 우와! 우와!
1: 이걸 더 좋아.
0: 아, 난 사실 이거야. 난 사실 이거 좋아.
2: 이건 소울푸드다.

0: 어, 고기 얇기는 좋아요.
1: 어?
2: 맛있다.
3: 아. 둘째 진짜 맛있다. 와, 여기 올 것 같은데?
0: 고기가 엄청 쫄깃쫄깃하네.
3: 고기가 진짜 단단하네, 듣고 보니까. 다른, 원래 먹던 돼지고기보다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고기가. 육향도 더 센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최고인데요, 원래.
4: 아, 맛있다.
0: 우리 할머니 맛이다.
3: 진짜 그냥 할머니 아니 엄마가 해준 그런 맛이다.
0: 집에서 먹는 맛.

0: 왜 할머니 맛이 많이 나나 했더니 마늘을 많이 납니다. 우리 집 마늘을 진짜 좋아.
1: 아, 근데 마늘 향 계속 나네.
0: 그래서 내가 할머니 맛이 난다 그런 거야.
1: 거의 갈릭두루 치기네.
0: 아,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2: 11에서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 저는 통으로 이래가고 제가 직접 썰이고 있어요. 기계에 썰은 것보다 손으로 썰은 게 아무래도 조금 열을 덜 받기 때문에 맛이라든가 조금 나을 것 같더라고. 앞전지, 앞다리살 전지. 고구이가 맛있거든, 두루치기는. 기름도 많지도 않고.

0: 아주 공부를.
1: 이 육즙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건 이게 맞아. 맛있어.
0: 이게 뭐야?
2: 다른 맛이야?
1: 특이하지?
0: 아니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
2: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얘는 단단하고 얘는 촉촉하네.

0: 괜찮은데? 아, 고기 크림이 부드럽지?
1: 돼지고기 맞아요, 이거?
0: 근데 이거 기대 안 했는데 괜찮은데? 이 뼈에 붙은 게 제일 부드러워.
1: 응. 숨피할 정도예요.
0: 진짜 갈비.
2: 갈비. 고기가 뼈 부분이라서 좀 질기거든. 그래서 압력에서 부드럽게 해가지고 해야 돼. 찡기하면은 압력에 찐 것보다는 부드럽지가 않아요, 고기가. 그러니까 요래갖고 한 7분 정도 돌리면 돼. 그래, 이제 찡기 이래 하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 주로 예약 손님을 많이 받아. 이제 육수는 고기 삶은 물, 쫀득쫀득.

0: 잘 발라먹었네.
1: 아, 쪽짜면 쪽빠져.
2: 뭐 발라먹을 게 없어.
0: 너무 헤베베도 아니고.
3: 맞아 맞아.
0: 씹는 식감도 있으면서 부드러워요.
3: 고기가 일품이다, 일품.
2: 어, 이거 너무
0: 잘 쪘어.
3: 갔는데
2: 고기가 너무 부드러워.
3: 고기가 진짜 맛있다 이거.
2: 야,
3: 이런 집이 또 있어. 와, 신기하다.
2: 여기 소주 엄청 들어가겠다.
3: 쪽쪽 빠지네. 아, 진짜 맛있다.
2: 맛있다.
3: 아, 여기 진짜 맛있다.
0: 약간 떡볶이 같기도 하고.
2: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야.
3: 근데 또 떡볶이처럼 그 특유의 단맛은 없어요.
0: 많이 달지 않지.
3: 양념장이 생각보다 너무 연하다고 해야 되나?
2: 야. 근데 여긴 빨간데 빨간 맛이 안 나.
3: 어, 빨간 맛이 안 나. 놀랬어.
2: 어, 맞지?
3: 고기 맛을 오히려 더 느낄 수 있는 맛? 난 양념장 맛이 되게 강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세다.
0: 아, 양념 맛있다.
2: 심심하지 않은데 심심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3: 야, 그걸 잘 어울려요.
0: 밥을 맥공기를 비빌 것 같아.

0: 갓비비기에는 얘보다 얘가 더 맛있는 거
1: 맞아요.
0: 얘는 그냥 먹기 좋고.
2: 얘는 반찬, 얘는 밥. 좀 뭔가 더부룩하거나 그러시잖아요. 그런 느낌이 없어요.
3: 제 생각에 이 집에 저 청국장하고 김치찌개도 궁금하다. 다 맛있을 것 같아요.
0: 맞아. 음식을 잘하시는 집이야.
2: 아니, 떡도 맛있어.
0: 맛있지?
2: 아니, 떡이 너무 맛있어요.
1: 그래?
2: 떡가루.
0: 전형적인 방앗간 쌀떡. 되게 쫀득해.

0: 내가 또 떡은 안 좋아하는데?
1: 되게 까다롭네.
0: 떡 왜 좋아해? 떡이 무슨 맛이야?
1: 떡이 무슨 맛이야?
2: 거의 그건 외국인인데?
0: 나는 이게 왜냐면 양념이 안 배서. 떡볶이를 먹을 때도 겉에만 양념이 있지 안에는
2: 쫀쫀한 식감인데 양념이 싹 들어와요, 싹.
0: 근데 내가 좋아하는 떡은 구운 떡을 먹어.
2: 혹시 주변에서 형님의 식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요?
0: 아무도 없지. 아직도 우리 엄마도 나의 식성을 모르는데.
2: 아, 너 이거 싫어했나 이래요. 그러면 살이 쪘을 때 원인이 뭐였어요?
0: 아, 근데 그거 얘기해야 돼. 이거 나 솔직히 얘기했어. 비만 유전자는 확실히 있다고 봐.
1: 있어.
2: 아, 있어요?
0: 우리 셋이 지금 똑같이 먹어도 셋 중에 누군가는 살이 더 찌고.
2: 저희 셋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0: 아니야, 내가 제일 셀 거야. 아,
1: 인정.
0: 난 진짜
2: 살이 원래 뭐 잘못해요?
0: 생각보다 진짜 별로 안 먹어.
1: 근데 배달 어플을 세 개를 깔았어?
0: 아, 근데 배달 어플 다 여러 개 있지 않나?
2: 아, 근데 다 배달 시켜 드시는구나.
0: 거의.
2: 그럼 1년에
0: 그때 얼마 전 한 3천만 원 하다 그랬나?
1: 1년에?
0: 근데 그게 어플 하나만이었어.
2: 와, 배달비 3천. 와,
0: 그 정도 썼던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이제 살 빼고 나니까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아이스하키. 시작했고.
1: 진짜?
0: 주말마다 아이스하키 하고 있고.
1: 잘 어울린다.
0: 재밌어.
2: 아이스하키가 곧 유행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형무 형.
0: 쓸 것 같아.
2: 또 그 혼자 사는 프로그램에 그거 쓰고 나오는 그림이 그려지는.
0: 아씨, 안 돼.
1: 무슨 장례식이지.
0: 안 돼,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형이 시작하면 다 끝나는 거잖아.

0: 한개더 가능?
1: 네, 가능하죠.
0: 뒤에 것도 딱 너가 좋아할 만한.
1: 진짜?
2: 떡고기?
0: 일단 면은 뺐어.
1: 아, 다행이다.
0: 면은 싫어.
1: 맞아.
0: 가자.
1: 잘 먹었습니다.

0: 아니 잠깐만, 여기 이 동네 뭐야?
1: 야, 닭고기집이야. 와. 와, 이런 작은 시골 마을 느낌의 고기 식당 이렇게 많아요?
0: 그러니까.
2: 단호가 아니, 워낙에 유명하니까.
0: 저기만 저렇게 몰려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너무 신기하다.
3: 자, 이곳은 합천군 삼가면입니다.
4: 돼지에 이어서 이제 소를 먹기 위해서. 야. 삼가하면 한우입니다.
1: 와. 다 한우집이네.
4: 이 많은 한우집 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지. 와. 머리가 아프죠?
0: 네. 근데 여기 근데 다 맛있겠네. 일단 고기.
4: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세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0: 아이고,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1: 거의 사람 진짜 많다.
5: 안녕하세요. 그거 오는데 그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고소한 냄새 나.
1: 오사름하네, 냄새가.
0: 아, 오랜만에 맡아본다.
1: 이거 방앗간 냄새.
0: 삼가 참기름집이 있다.
4: 이야, 저기 참기름집 하나 있네요.